0: this is Morissette, and for more Wishclusive videos, click here to subscribe!
1: 네, welcome back, 마 카바얀! Let's now move on to our news and events segment.
2: 네, 이번에 시간은 소식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Exciting ang mga upcoming activities ng ating Filipino community dito sa Chonbuk.
1: Yes, and Chonbuk Kabayan continues to promote unity, friendship, and cultural exchange among Filipinos and multicultural families here in Korea. At this May 24, that's a Sunday, Jasper.
2: Yes.
1: 3:30 to 5:30 Filipinism po tayo mga kabayan.
2: Yes, dito po sa Jeonju Oguri Kwangjang. Marami pong freebies and raffle items at mga libreng laro at pagkain.
1: Yes. 네, 여러분, 자스퍼시가요, 5월 24일 전북 필리핀인 협의회 행사, 저희 필리피니즘 봉사데이, 네? 저희 JK 밴드와 노래를 하실 겁니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2: 네, and 5월 24일 우리 어구리 광장 3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And remember mga kabayan, community support is very important. We'll wait for you.
1: 네. At dahil sa May 24, ang kakantahin nyo, o diba, ay...
2: Hawak ko ang
1: tito. Ne, try nating patugtugin ngayon.
2: Yeah, and ne, 여러분, Filipino에서 유명한 노래, Hawak mo ang beat, 들려드릴게요.
1: 네.
2: Oh, tama.

0: 네, 1부에는 덕별 인터뷰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코너예요.
1: 네, for today's interview, we are honored to feature a very inspiring guest from our community, ang sexy tari ng Jombuk Kabayan at ang doktora.
2: May-ari.
1: Yes, ang may-ari ng Jeonju Hospital. Ne, actually, siya po ang aming translator, ang interpreter po ng Jeonju Hospital. Si Michelle Lee! Yes.
2: Ne, sige, putakdil kayo.
3: Magandang umaga po, mga kababayan. Ako po si Michelle Lee, 34 years old, married, Korean man, at meron pong tatlong anak.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미셸입니다. 34살이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 애들 3명이 있습니다. 딸, 아들 하나, 2명이 키우고 있습니다.
1: 우와.
0: So, 미셸, 일랑 땅가는 니트 사고리야.
1: 네, 질문은 얼마나 사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3: Ako po ay 14 years na pong naninirahan dito sa Korea. Mm-hmm.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또 결혼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이지영
1: 이백혜
0: 영화대
1: 영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혜입니다.
0: 네.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네. 생방송은 해야겠고
1: 그렇습니다. 아, 이런 수가 지금 있나요?
0: 지금 예. 월드컵 3차전 네. 남아공과의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경기가 이제 후반전 시작됐나요, 백희 씨?
1: 지금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0: 안 했습니까? 예, 예. 아직
1: 도로에는 차가 없어요.
0: 그러니까요. 저도 예. 오면서 예. 와 차가 이렇게 없다니 신호를 그냥 바바바박 다
1: 그러니까요.
0: 예. 아니 우리 왜 이 시간에 생방하고 있죠?
1: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기록으로 남아서. 에이, 에이. 예.
0: 아니 누가 이 시간에 3차전을 잡으랬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우리 생방하는 거 뻔히 알면서.
1: 아, 참, 저희한테 예. 허락 좀 맞고 하시죠.
0: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예. 상의를 한 번만 했어도.
1: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반전은 0-0으로 예. 마무리가 됐고 그 멕시코하고 체코의 경기도 우리가 계속 이제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역시 0-0입니까?
1: 지금 스코어 네. 지금 보면요.
0: 네. 네. 거기도 0-0이죠.
1: 0-0이고 같은 네. 지금 보니까. 네.
0: 양 팀 다 모두 0-0으로 전반전은 네.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1: 이제 아쉬운 장면이 너무 많아요.
0: 골대 맞고 나오고. 예. 아, 정말.
1: 물론 우리 쪽 선방도 있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네네. 김승규 골키퍼의 네. 선방도 있었고. 어쨌든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 많은 국민이 한 마음으로 우리 태극전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경기 펼칠 거라고 봅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전략, 전력으로 봤을 때 남아공보다 예. 분명히 우리가 우위거든요.
1: 아, 그럼요.
0: 예. 예를 들면 멕시코는 사실 쉽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체코와 남아공은 우리가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32강을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1: 그리고 뭐 역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이 골 이 결정 순간이 후반에 많이 나왔다는
0: 네, 그렇습니다.
1: 통계가
0: 네.
1: 있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3차전에서
1: 네.
0: 왜냐하면 3차전이 워낙 절실한 아유, 경기이기 때문에
1: 그럼요. 물론 절대가 없는 거죠. 이제부터.
0: 예, 매 월드컵마다 예. 3차전에서 더 선수들의 어떤 절실함으로 경기를 잘 풀어나간 그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1: 깔끔하게 이기고 올라와서
0: 예,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아... 그래야 또 32강에서의 어떤 자신감
1: 그럼요
0: 투지 이런 거를 네.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0: 그렇게
1: 대한민국 화이팅!
0: 우리 선수들도 예. 열심히 뛰면서 우리도 열심히 예. 또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네. 좀 아쉬운 게 네. 오늘 듣던 중만 가운 소리 강소리 씨가 함께하는 날인데
1: 아, 예.
0: 안타깝게도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랬으면 좋으련만 네. 건강상의 문제로,
1: 아유,
0: 네, 건강상의 네. 문제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면서
1: 쾌차를 바랍니다.
0: 네, 쾌차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럼요.
0: 여러분들 건강 네. 잘 챙기시고요. 자, 오늘
1: 네.
0: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 뭔지 말씀해 주시죠.
1: 아, 내가 꼽은 숨은 띵작.
0: 네. 예. 우리 이제 명작을 이렇게 보면 그 글자가 이제 띵작 같이 보인다 그래서
1: 그렇죠.
0: 우리 멍멍이도 댕댕이 이렇게 부르듯이 예. 띵작이라는 그 단어가 좀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1: 귀엽습니다.
0: 그 머리를 띵하게 할 정도로 명작이다 아~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 해석이 좋은데요.
0: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 꿈보다 해몽인데요. 예. 예.
0: 그 띵작이 네. 와 머리가 띵할 정도로 이 영화 진짜 대단한데
1: 네.
0: 예. 이런. 어떤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1: 예.
0: 띵작이라는 단어가 귀엽기도 하고 참 괜찮거든요.
1: 너무 좋습니다.
0: 예,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1: 네.
0: 몰랐지.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도 봤을 수도 있어요.
1: 아니, 저는 예,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가 예. 꼽은 걸.
0: 왜냐하면 나만 봤기 너무 아까운 영화니까.
1: 그러니까 예, 가지고 온 거예요.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봤을 거라고 또 기대하면서 안 본 분들에게는 팁을 드릴 수 있는
1: 예.
0: 예,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희 씨가 시작해 주시죠.
1: 저는 오늘 제가 고른 영화 한 편과 사실은 강소리 씨가 소개하려고 했던
0: 네.
1: 영화 한 편씩
0: 네.
1: 예, 강소리 씨를 대신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0: 토스 받아서
1: 예, 예. 예
0: 토스 받아서 그러면 지금 대본을 그대로 가져온 건가요?
1: 아니요. 전혀 강소리 씨는 대본을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더라고요.
0: 그러니, 아니 보니까 예. 깨알 같은 글씨로
1: 예.
0: 한 5-6장?
1: 아니에요. 한 편당 한 10장이 넘어요.
0: 정말요?
1: 예, 거의 10장 20장 돼요.
0: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한 거 3분의 1도 못했어요.
1: 네네,
0: 이렇게
1: 네네,
0: 얘기하는군요.
1: 네네.
0: 근데 우리는 뭐 원고 없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1: 네, 저 지금 검색했어요.
0: 그거 좀, 아, 다행이다. 1포스트는 내가 본 영화니까 그냥 네. 이거 이 자신감으로
1: 그런 거예요.
0: 네. 네. 시작하시죠.
1: 자, 첫 번째는 프랭크 2014년작 프랭크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 프랭크라는 영화가 2014년에 개봉이 됐는데 일단은 왜 제가 이 영화를 숨은 띵작 중에 첫 번째 제 영화로 꼽았냐면 개봉 당시 관객 수가 5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개봉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0: 솔직히 고백합니다. 네. 저도 네. 이번에 알았어요.
1: 아, 그러셨어요?
0: 네. 네. 백희 씨 덕분에 알았어요.
1: 아,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코어가 5만이라는 스코어가 지금 생각하면 좀 적고 와, 지금 뭐 천만 영화 시대에 5만이면은 진짜 모르는 영화 아니야 생각하시기 쉬운데
0: 네.
1: 그 5만이라는 스코어가 독립 영화계의 5만이에요.
0: 아.
1: 예.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개봉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5만이면 또 나름의 훌륭한 스코어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 이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 네. 출품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게 이제 거의 독립 영화를 발굴하는
1: 그렇죠.
0: 그런 썬댄스 영화제잖아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1: 네. 대단하죠.
0: 영화 좋아하시는 네. 분들은 썬댄스 영화제를 워낙 또
1: 그렇습니다.
0: 주의 깊게 보고 좋아하니까. 네.
1: 근데 그럴 만한 게 이 영화 작품 내용 자체가 너무 좋고
0: 네.
1: 실제로 배우들은 이제 독립 영화 배우들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더더군다나 큰 인기를, 그러니까 나름의 인기를, 예술 작품으로서의 인기를 얻었고 내용은 이제 음악하는 얘기예요. 제가 또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잘 살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잘 살고 있는 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뭐 사람들이 뭐 수영하고 놀고 하늘을 보고 바다 보고 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노래 가사말로 쓸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만나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게 첫 장면이거든요.
0: 네.
1: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모자란 게 없어요. 자기 홈 레코딩이 지금 벌써 이게 2014년 영화니까 네. 12년 전 네. 영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집에 홈 레코딩을 꾸려놓으면 이거는 작은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잘 꾸려놨어요. 비싼 악기예요.
0: 그러니까 네. 뭐 경제적으로도 네. 어렵지 않고
1: 그렇죠.
0: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1: 네. 불우한 환경도 없어요. 집에 네, 네. 그리고, 부모님과 네. 관계도 좋고
0: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네. 취미로 하고 있고
1: 그렇습니다.
0: 누구나 꿈꾸는 네. 삶이네요.
1: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시작하는 영화예요.
0: 왜일까요?
1: 이 부유함과
0: 네.
1: 이 풍요로움이
0: 네.
1: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뭐냐면 그냥 그 동네에 밴드가 공연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0: 네.
1: 이 발음을 읽지도 못해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0: 에스브르포드프스
1: 뭐 그런 밴드 이름이에요. 그 굉장히 유명하긴 그러니까 그 밴드의 이름을 발음하기 어려워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하거든요. 나중에 개봉된 이후에는 그래서 스브르포드프스 그 뭐 하여튼 그런 그 밴드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자네 혹시 F코드 뭐 A마이너 G 이런 거 건반 칠 줄 아나?
0: 건반 칠 줄 아나 그렇게 네. 물어보잖아요.
1: 네. 네. 네. 그때 자네 오게. 뭔 소리야?
0: 저 사람 누군데 나한테 네. 오라는 거야?
1: 그러면서 가서 네. 봤더니 밴드에 건반 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었고
0: 아까 그 사람을 본 네. 거죠?
1: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네. 오늘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렇게 해서 가다 이제 연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에 큰 탈을 쓴 한 사람이 무대로
0: 아니,
1: 나오면서
0: 저는 그게 네. 이렇게 앞 얼굴만 가린 가면도 아니고
1: 네네네.
0: 완전히 그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날 것 같은 플라스틱을 그 만든 네. 인형을 완전히 뒤집어 썼잖아요.
1: 뒤집어 썼어요. 우리가 그냥 네. 어디 놀이공원 가면은
0: 네.
1: 머리만 쓴 그 탈 인형
0: 네,
1: 생각하시면 돼요. 몸은 안 하고,
0: 네, 안 하고 머리만.
1: 몸은 안 하고 머리에 큰 네. 인형 탈을 썼다고
0: 근데
1: 생각하시면
0: 돼요. 귀엽단 말이죠.
1: 네. 바로 그게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프랭크입니다.
0: 네, 그 인물인 네. 거죠.
1: 그 인물의
0: 네.
1: 이름이죠. 근데 프랭크가 등장을 한 이후에 정말 중구난방처럼 보이는 이 밴드가 갑자기 일사불란한 어떤 공기, 분위기에 휩싸이더니 그래서 자기도 이제 주인공인 존, 이 주인공 이름은 존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틀림없이 존 레논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프랭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프랭크 자파 느낌도 나요.
0: 아하.
1: 예. 그러니까 이 프랭크 자파는 음악인들의 음악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곡도 있지만 그의 기행적인 삶,
0: 아하.
1: 엄청난 창의력,
0: 네.
1: 그리고 그 누구라도 같이 작업을 해요. 이 프랭크 자파의 특징이.
0: 예. 그렇겠네요.
1: 신인들과도 막 작업하고 네, 전혀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네.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 프랭크를 보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연주를 했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리허설을 하고 공연을 마치고 나왔는데 단 한 번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조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너 어디로 몇 시까지 나와? 5시에 어디 도로변으로. 그래서 같이 가서 차를 타고 갔는데 공연 당연히 공연하는 줄 알았죠.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상한 저 멀리 어디 외진 곳으로 가더니
0: 외진 오두막 같은 데에다가
1: 네, 오두막 같은 데로 가더니 네. 음반을 레코딩한다는
0: 그러니까요.
1: 겁니다.
0: 예. 네.
1: 그래서
0: 그럼 이게 하루 뭐야?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1: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원래는 한 달짜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제 매니저가 속임수를 한 거죠. 비어있는 집을 빈집털이 한 거예요. 근데 빈집털이 하는데 원 주인이 자기 별장이라고 올 거 아닙니까?
0: 예, 예, 예.
1: 근데 거기서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리고 나가더니 설득을 해요. 그리고 주인공 존이 자기한테 예금해놓은 그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을 내가 이 계란을 풀듯이 계란을 살리듯이 그러니까 계란을 품어서 닭으로 네. 만들어내듯이 네. 이 계란을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씩 다 나눠준다는 의미로 내 적금을 깨서 이 팀에게 쓰겠다고 한 게 1년이 돼버립니다.
0: 거의 예. 11개월 네. 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 그 주인공의 수염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갑자기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돼서
0: 막 거의 예. 다 막 얼굴을 가릴
1: 그렇습니다.
0: 정도로.
1: 근데 저는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그 음반을 레코딩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하는 마지막 이게 음반이 만들어졌으니 또 이 과정을 충분히 유튜브로 존이 몰래 업로드를 하고 있었어요.
0: 맞아, 올리잖아요.
1: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2만 3천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이것 때문에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요. 음악 페스티벌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공연 혹은 멤버들이 막 흩어지는 과정 그리고 다시 이 프랭크의 가면이 단 한 번 벗겨지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회하고 또 헤어지는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스포일러가 되니까 보시면 좋은데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씁쓸하고 뭔가 관계적인 그 고민을 해보게 되고
0: 맞아요.
1: 내가 누구와의 우정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의 해석이 많은데 이제 저한테는 하이라이트가 그 부분이거든요. 앨범 작업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작업. 예. 그래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혹은 뭐 어떤 유대 관계를 일정 기간 우리 학창 시절 생각하잖아요. 꼼짝없이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함께 여행해.
0: 그렇죠.
1: 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단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느끼는 기승전결이 그 안에 다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랭크란 영화. 예.
0: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저거를 잠잘 때도 쓰고 있다고.
1: 잠잘 때도 쓰고 있어요. 네.
0: 절대 안 벗는다고.
1: 절대 벗지
0: 않죠. 밥은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이
1: 액체로 된
0: 튜브 넣어가지고
1: 빨대로 빨아먹죠.
0: 빨대로 아래쪽에서 빨아먹는다 그 얘기도 하고. 그럼 프랭크는 왜 그런 기행을 그러니까 엄청난 재능을 가졌는데
1: 뒤에 그냥 부모가 얘기해줍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정신병자야. 그래서 굉장히 허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예, 주인공 존이.
0: 아니 근데 그 부모의 그냥 그 단정적인 말이 전부일까요?
1: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장면은 제가 이 존이라는 주인공이 중산층 가정에서 자신의 직업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게 왜 약점이 됐냐면 이 음악 캠프, 녹음 캠프로 들어간 이후에 모든 멤버에게 그 말을 듣습니다. 너는 가면을 쓰고 있어. 너는 가짜야.
0: 맞아요. 얘기합니다. 집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1: 그럼 누구를 상대로 누구의 그 반대 위치에 있는 가짜냐면 프랭크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가짜인 거야. 근데 실제로 프랭크가 가면을 쓰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세상의 눈으로는 프랭크가 자기 얼굴을 가린 가짜 인생일 텐데 이 존의 입장에서는 나의 부유함, 사람들과의 부드러운 관계, 원만한 관계가 창작이라는 고통에 들어가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창작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격정이 없거든요.
0: 결핍이 없다는 건가요?
1: 결핍도 그렇고요.
0: 네.
1: 이 결핍을 이겨나오는 과정에 카타르시스가 있을 텐데 혹은 경험이 필요할 텐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혹은 문제를 직면하는.
0: 그래서 그 매니저가 프랭크를 천재라고 막 떠받들잖아요. 네네네. 너무나 떠받들잖아요. 네. 그 이유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1: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랭크가 천재냐 아니냐는 네. 사실은 이 영화는 미끼 상품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음악을 창작하는 거 혹은 예술을 창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네. 봤을 때 저는 이제 존의 첫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음악이 뭔지 알아요. 많이 듣고 좋고 사랑하니까. 네. 우리가 좋은 영화를 지금 소개하잖아요.
0: 네, 네.
1: 좋은 영화를 보고 소비하고 사랑해요. 소개할 네, 수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만들기는 힘들어요.
0: 못하죠,
1: 달라요.
0: 못하죠,
1: 그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네. 이 영화는. 만들고 싶어? 너 그만큼 사랑해? 그러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는 영화거든요.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순간을 좋아하는 동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사랑하는 동안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0: 맞아요.
1: 진짜 뛰어드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0: 창작을 해야만 네.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1: 느끼는 것이고 벽에 부딪히고 예, 예. 깨지는 경험을 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영화는 그걸 직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프랭크가 정신병자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껴야 되는 충격은 뭐냐면 그럼 나는 저 사람의 저 상태에 놓일 만큼의 감각을 무엇으로 취하지? 저 사람은 정신의 손해를 보고 창작이라는 계란을 얻는다면 나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 어떤 이 달걀을 낳는 고통을 내가 뭘 했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인공 두 번 질문하거든요. 프랭크와 만나는 질문과 헤어지는 질문을 네. 다시 하게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자기 음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질문은. 그래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인 거죠.
0: 저는 그것도 네. 있으면 또 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움.
1: 부러움이죠. 질투. 네.
0: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한 재능을 네. 누군가 가진 걸 봤어요. 특히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
1: 네.
0: 그때 그 부러움이 저는 그러면서 계속 그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생각났거든요.
1: 저도요.
0: 네. 네. 살리에르 사실 저 영화 보면서 여기 살리에르의
1: 누구나 거기 네.
0: 감정이입이 많이 됐잖아요. 여기서도 네. 저 프랭크의 재능에 대한 부러움이 뭐 내 감정인 것 같은 거예요.
1: 아, 네. 존의 감정.
0: 네. 네. 네. 그럼 나는 그 부러움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그냥 부러워만 하고 말 것인가?
1: 네네네.
0: 안 돼. 나는 그런 재능이 네. 없어. 라고 포기하고 말 것인가?
1: 이 영화는 정확하게 그 질문을 하는
0: 네네.
1: 것이고요.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이 깨지는, 존이 깨지는 자신을 계속 경험한 것이잖아요. 저는
0: 네.
1: 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블로그도 하고 있고.
0: 네.
1: 음악도 하고 있는데 매 순간 느끼는 게 이 절망감이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쾌감을 느끼려고 절망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절망 자체가 쾌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천재들을 볼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도.
0: 네.
1: 그럴 때 느끼는 건 아,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내가 계란이 이 껍질이 깨어지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구나. 뭐 우리가 아프락사스 얘기하면서 깨어나는 꽃이
0: 이제
1: 피어나는
0: 그거를 네. 그렇게 백희 씨처럼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1: 네.
0: 사람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1: 아니에요.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질투하네 기회야. 근데 질투하네 미칠 것 같아가 이제 자기 파괴의 시작이거든요.
0: 네, 근데 보통은 네. 미칠 것 같아로 가거든요. 나는 왜 없어?
1: 그래서 저는 한 줄이라도 적었으면 좋겠어요. 미칠 것 같다라고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이라도 하시면 네. 그 기록의 창작이라는 그 내가 미칠 것 같은 고백이라는 창작의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그 순간을 고백하는 게 사실 이 영화이기도 하고요.
0: 네.
1: 저는 그렇게 창작이라는 이 알을 낳는 순간 혹은 링 위로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0: 아, 진짜. 예. 이 프랭크라는 영화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1: 네.
0: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1: 그래서 손은 띵작이.
0: 네, 안 보신 네.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1: 정말 사실 추천드립니다.
0: 저도
1: 재밌어요.
0: 덕분에
1: 그리고 이 프랭크
0: 됐으니까.
1: 역할에 마이크 패스밴더.
0: 네.
1: 너무 잘생긴 배우를 거의 2시간 되는 영화에 1시간 45분을 얼굴 가린 채로 한 50분
0: 10분
1: 10분도
0: 10분
1: 아주 짧게 나오죠.
0: 네.
1: 아주 짧게 나오죠. 하지만 전체를 다 이 마이크 패스밴더가 연기를 합니다.
0: 네.
1: 예. 탈을 쓰고.
0: 근데 기꺼이 출연을 한 거잖아요.
1: 네네네.
0: 참.
1: 거의 뭐 출연료도 없다 그래요. 이 배우들
0: 아,
1: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독립영화로 만들어진 거예요.
0: 그렇군요. 자, I love you
2: all. 아,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0: 네, 네, I love you all. 네. 영화 프랭크의 곡 들려드리죠.

0: 영화 프랭크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네. 네.
1: 프랭크가 도망갔다가 네. 다시 멤버들과 합류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곡이죠.
0: I love you all 네,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내가 꼽은 숨은 띵작 프랭크에 이어서 어떤 영화인가요?
1: 아, 일 포스티노입니다.
0: 네, 이거 이제 소리 씨가 네, 준비했던
1: 강소리 씨가 준비했던 네. 작품인데 일 포스티노. 아, 뭐 너무나 사실은 당시부터 또 영화 좀 좋아하신다는 분들에게는
0: 이 영화는 인생 영화 인생 영화로 네. 꼽아도 되지 않아요?
1: 그런데 네. 2030 세대들에게는 네. 정말 모르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정말로.
0: 이게 94년도 네. 영화이다 보니까
1: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0: 우리 딸들도 네. 안 태어났죠. 근데 영화를 보시면 네.
1: 빠져들지 아, 진짜,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아니 빠져들면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풍경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정말요.
0: 그 이탈리아의 네. 작은 섬마을의 지중해 네, 네, 네. 바다의 자전거도 연기하고요. 네. 그 앞에 이렇게 아.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의자랑 그렇습니다. 책상 있잖아요.
1: 그 발코니
0: 시인이
1: 뭐 이렇게
0: 발코니 얘기하는, 시인이 예. 이렇게 앉아서 편지도 보고 하는 네. 그 의자랑 책상도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1: 근데 너무나 정확한 말씀하신 게 실제로 그 풍경과 소리를 나중에 네. 주인공이 시인에게 음성으로 녹음해서
0: 녹음을 다 해서
1: 자신의 시라고
0: 작은 파도 큰 네. 파도 저는 네. 서글픈 아버지의 그물
1: 네.
0: 진짜
1: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말.
0: 진짜 미칠 네. 것 같아요.
1: 그 표현, 네, 그 표현이 그것을 그 단어로 네. 표현해 준 것이
0: 고통스러운 교회의 종소리. 네,
1: 너무나 대단하죠.
0: 아,
1: 그래서, 작품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네. 그냥 동네 백수예요.
0: 네.
1: 동네 백수가 이제 그물질절 시켜버려는 아버지의 꾸중에 합니다. 다치기 일쑤예요.
0: 왜냐면 너무 하기 싫어하거든요. 네,
1: 하기 싫어하고 잘 못하고.
0: 네.
1: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떠나라.
0: 네.
1: 근데 안 떠나요. 네. 떠나지도 않아요. 네. 넌 뭐냐 도대체?
0: 뭐하고 살래?
1: 뭐냐? 그랬더니
0: 너 커서 뭐 될래 이거요?
1: 동네 그냥 누가 네. 우편 배달부를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도 정직원도 아니에요. 네. 딱 한 집만 배달할 건데 네. 저 집에 가서 그 우편물이랑 소포가 있으니까 가서 갖다 주고 오면 돼.
0: 거기에 동떨어져 있으니까
1: 하루에 한 건이야.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이 우편 배달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 주인공의 마음은 뭐냐면. 여자들의 편지가 이렇게 많아? 그럼 나도 어떻게 여자를 좀 꼬실 수 있나? 이 생각하는 거 계속 보니까 나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나 정도면 예. 가능하지 않아? 배우면 나도 할 수 있다. 배우면 그런 목적으로 일단 이 우편 배달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 배달부로 이제 근데 갖다 주는 편지를 보니까 진짜로 여성들의 편지가 많고
0: 네.
1: 팬들의 편지예요.
0: 네.
1: 그리고 이 시인은 이 도시의 이 작은 섬마을의 망명. 예전으로 치면은 우리가 왕이 너 저기 어디 귀양 가. 이렇게 귀양을 보낸 인물인 거예요.
0: 칠레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막 그 당시에 국회의원도, 정치적인 국회의원도 네, 하고
1: 정치적인 상황에 휩쓸려서
0: 하고, 네.
1: 일종의 망명을 하게 된 망명 시인이 자기는 지금 주인공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모르고 그냥 우편 배달부 일만 하게 됐는데 친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예, 바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짝사랑하게 되고
0: 그렇죠.
1: 이걸 이루어주는 일도 본의 아니게 그 시인이 하게 됩니다. 네. 시인의 조언과 그 노트 속에 써준
0: 네,
1: 그 글들이
0: 예,
1: 마치 고백 네. 자기가 지어낸 고백인 것처럼 막을 네. 하는데 그 말들로 이 여성이 웃게 되고
0: 네.
1: 근데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이 여성이 이제 안달이 나서 막 집을 뛰쳐나와서 데이트를
0: 왜냐하면
1: 하게 되고
0: 이제 한마디로 네. 조카 딸, 그러니까
1: 네.
0: 그 이모일까요, 고모일까요?
1: 이모인지 고모인지 아주 친척으로 나옵니다.
0: 조카 딸, 딸이라고 네. 하니까 막 반대하잖아요. 아무것도
1: 안 그러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래.
0: 아무것도 진짜. 없는 그 가난한 우편 배달부하고 네.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진짜 막 속으로 네.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고.
1: 근데 정말로 총 들고 나오는 장면이 네, 맞아, 나오죠.
0: 있어요. 나와요, 나와요. 네.
1: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0: 네.
1: 그 뒷이야기가 이제 네.
0: 스포일러가 될까
1: 스포일러가 되니까
0: 근데 영화가 정말 네.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1: 네.
0: 그 대사도 이렇게
1: 하나 하나가
0: 저는 거기서 그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말 메타포레
1: 네 메타포
0: 그 은유 네. 은유를 메타포라고 하잖아요
1: 그쵸.
0: 근데 그건 이탈리아 말로 메타포레 그게 아. 여러 번 나옵니다
1: 네.
0: 그 단어가 네. 은유요 은유가 뭔데요
1: 처음 뭐 이런, 네. 이제 그 말을 주인공이 쭈뼛쭈뼛 하면서 네. 안 가요 네. 야 너 왜 안 가
0: 배달했으면 가야 되는데
1: 네, 안 가니까 네. 뭐 어떻게 뭐 어 무슨 꽂혀 있는 창처럼요?라고 이 사람이 쓴 시인이 쓴 시인의 말로 꽂혀 있는 창처럼요?라고 하니까 야 그럴 때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고 뭐 요지부동이라든가 뭔가 끄떡도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야지. 그랬더니 또 그러면 무슨 뭐 어떤 무슨 침묵처럼요? 저 고요하게 뭐 이렇게. 야, 너 내가 쓴 은유나 비유법으로 나를 조롱하려면 빨리 가. 은유가 뭐예요?
0: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1: 그때부터 은유를 네.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네. 이 시인의 언어로.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닷 물결이 이렇게 철렁거리고 저렇게 출렁거린다는 시인의 말을 듣고 진짜 바다가 울렁울렁해서 내 머릿속에 출렁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울렁울렁했어요, 지금.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언어적, 우리가 보통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운율, 그리고 은유를 다 섞어서 시적 표현을 설명한 것인데, 이 시인은 아직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그 운율과 리듬감까지 모두 포함한 은유를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이 꽤 길게 표현이 되는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
0: 맞아요.
1: 개그치는
0: 이 두 사람의 대화가
1: 치키타카가 예.
0: 진짜
1: 무슨 개그 코미디 같아요.
0: 여기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는 진짜
1: 하나도 몰라. 겨우 글을 읽었어
0: 무식,
1: 지금. 글만 읽어.
0: 글도 약간 예. 떠듬떠듬 읽는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 예.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지금 우체부가 된 건데.
0: 그리고 예. 이 목소리랑 이런 것도 좋게 말하면 순박한 거고
1: 그렇죠.
0: 약간 이렇게 그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네. 발음도 약간
1: 어눌해요.
0: 네, 어눌하고 네. 이렇게 연기를 하거든요. 네.
1: 밉상이죠.
0: 그러니까 극과 극인 네. 그 두 남자가 네. 시를 통해서 우정을 나누고 더군다나 이 마리오 주인공 남자 네. 우편 배달부가 그 아름다운 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어떻게 또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인지 네. 이걸 통해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1: 그러니까
0: 보여주잖아요.
1: 저는 제가 소개해드린 프랭크 영화의 존이 다크한 면의 창작을 경험했다면 네. 이 마리오는 밝은 면의 브라이트한 면의 창작을 경험한 거예요. 네. 자기 삶을 그러니까 프랭크 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약간 파괴하는 경험을 좀 했고 이쪽에서는 자기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근데 어느 쪽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이 양쪽을 지그재그로 갔다 갔다 하는 편이 아마 많은 창작자의 경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밝은 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삶에 기꺼이 고통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일포스티노의 주인공은 이 베아트리체라는 부인 정말 예뻐요.
0: 진짜 그 딱 전형적인 이탈리아 미녀예요. 네. 이렇게 눈썹 진하고
1: 정말 예뻐요.
0: 이 머리카락 색깔도 네. 되게 동양인처럼 네네네네. 거의 까만 속에 가깝잖아요. 네.
1: 그리고 웃을 때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0: 눈도 그렇게 전형적인 네. 이탈리아 미녀입니다. 네.
1: 그런데 성격은 굉장히 괄괄하고 네, 네. 세고 네,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0: 용기 있고 그러니까 네. 먼저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코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은 이 여성이 그런 시적인 아름다움 언어에 매료돼서 결혼을 결심한 네. 그런데 이 남자는 시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창작을 결심하시는 분 혹은 창작을 두려워하는 분께 저는 같이 해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의 삶이 예술이다. 우리의 삶이 영화다. 우리의 삶이 시고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내가 아름다움을 느꼈어. 그럼 그냥 그 순간에 적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음악을
0: 맞아요,
1: 하듯이.
0: 맞아요.
1: 그 도전이 자신의 삶을 결국은 더 풍요롭게 하는 네.
0: 그
1: 결과거든요.
0: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쓴 시 가지고
1: 맞습니다.
0: 발표회 하고 네. 요즘은 또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1: 정말 많이 가시죠.
0: 네. 그냥 시 네. 자기가 예를 들면 그냥
1: 너무 뭐, 훌륭하시죠.
0: 구름을 보았다.
1: 네.
0: 강아지 구름이었다. 이런 것도 그냥 다 시가 되는 거니까.
1: 예. 맞습니다. 또 폴삭 소가수다 폴 그런 그때도 네, 거기서도 네,
0: 나중에
1: 예,
0: 이제
1: 그런
0: 시인이,
1: 글들을 쓰는 예, 얘기들이
0: 시인을
1: 나오고
0: 꿈꾸면, 늘 예. 이제 글 쓰는 문학 소녀를 꿈꿨던 인물이니까
1: 저는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결국은 자신의 삶을 배달하는 자신의 삶을 자신에게 배달하는 네.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굉장히 뒤에는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스포일러가 될까봐
1: 실제로 이게 소설과 영화가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어떤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건 같은데 네. 결말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눈여겨보시면 이 작품 글을 찾아서 또 보시게 되는 네. 결말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적 결말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0: 그리고 네. 이 일포스티노의 흐르는 그 음악이
1: 장난 아니죠. 네.
0: 정말 그 하모니카 소리
1: 네.
0: 아코디언도 들어가네요.
1: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들 쭉 있잖아요. 뭐 인생은 아름다워.
0: 네, 네.
1: 그리고 뭐 그런 류의 음악
0: 신들러 리스트.
1: 네. 예. 그런 그 영상과 음악을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밖에 네, 없게 만드는.
0: 네. 네.
1: 그게 그냥 하나의 감상인.
0: 그러니까 예. 이 음악마저도 풍경이 되는.
1: 네. 네. 아, 너무 훌륭합니다.
0: 그해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습니다.
1: 네,
0: 음악 대단한데. 들으면 아, 이게 그 음악이구나. 왜냐면 워낙 음악이 서정적이고 좋아서
1: 네.
0: 많이 쓰였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들으시면
1: 아하 하실 겁니다. 아하.
0: 네. 이 음악이구나 하실 거예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영화 일포스티노 OST입니다.

0: 음악도 풍경이 되는 네. 멋진 영화. 띵작을 넘어 인생 영화가 돼버린 일 포스티노. 네.
1: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연 배우인 우편 배달부 역할의 마시모 트로이 씨.
0: 네.
1: 마시모 배우가 영화를 못 보고 사망을 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제작은 했는데
1: 촬영까지만 그냥. 마치고. 촬영까지만 마치고 신문에 따라서는 다르게 얘기하더라고요.
0: 네네.
1: 하루 촬영 종영 촬영을 완전히 딱 끝내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네네. 기사가 있고 네네. 이틀 뒤에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뭐 시간차가 비슷한
0: 네네.
1: 것 같아요.
0: 네네.
1: 개봉을 보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데 수술을 미루고 이 영화를 계속 촬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근데 그 표정이 그래서 그런 표정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얼굴이 좀 수척하고
0: 네.
1: 마른 얼굴이거든요.
0: 볼이 약간
1: 패인
0: 네. 그런 얼굴이거든요.
1: 그런 웃으면서도 약간 페이소스가 있고 뭐 그런 표정들이 아마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이 좀 있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는 짐작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0: 명작을 남기고 떠난 네. 배우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내가 꼽은 숨은 띵작 이제 제 차례인데요. 저는
1: 네.
0: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영화
1: 네.
0: 나의 문어 선생님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0: 이 영화도 보신 분들은 네. 다 감탄을 합니다.
1: 아 저는
0: 네.
1: 문어보다 제가 눈물을 흘릴 줄은
0: 그러니까요.
1: 상상도
0: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상상도 못했어요.
0: 내가 다큐멘터리를 네. 이렇게 재밌게 보다니
1: 네.
0: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네. 하나는 그러면서 문어를 보면서 내가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다니 문어가 대부분
1: 말도 안 돼요.
0: 우리 우주 외계인 같은 것도 문어에서 따오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 뭔가 흉물스럽고
1: 네.
0: 막 끔찍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외계 생명체가 문어의 모습을
1: 맞습니다.
0: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들이 많단 말이죠.
1: 네.
0: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어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인간과 교감하는
1: 네.
0: 그리고 나의 문어 친구가 아니고요.
1: 네.
0: 문어 선생님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 이유는 영화를 보시면 저절로 느낍니다. 내가 문어, 여기서 그녀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이 문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배움을 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이거든요.
1: 네.
0: 그 사람이 수중 촬영도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한마디로 번아웃이 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막 작업실도 꼴보기

0: 싫고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적 자신이 살던 바닷가 마을로 온 거예요.
1: 네.
0: 어린 아들과 함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다 이렇게 잠수를 했는데
1: 네.
0: 그 막 조개껍데기 해초를 쌓아서 자신을 보호하는 문어를 발견하게 돼서 네.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그 문어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그 이게 뭔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1: 네.
0: 그 문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1: 아 실수로 카메라 떨어뜨려가지고
0: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그러니까 좀, 네. 좀 친해질 뻔했는데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네. 놀라서 그 문어가 도망가서 막 네. 한마디로 거쳐도 옮겨버립니다.
1: 네,
0: 문어가
1: 네, 네, 네.
0: 그래서 막 공부를 하죠.
1: 네.
0: 일주일 동안
1: 그때부터
0: 야, 열심히 막 공부를 네. 해가지고 이 문어의 어떤 뭐 세계랄지 네.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시 그 문어를 이제 찾아내서
1: 네.
0: 만나는데 진심이 통했는지
1: 네.
0: 서서히 그냥 이제 도망가지 않고
1: 네.
0: 본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문어가
1: 그렇죠.
0: 어느 날은 자신의 손가락 위로 올라오고 가슴 위까지
1: 네.
0: 올라오고 이러면서
1: 왜냐면 너무 감동적이죠.
0: 이러면서 네. 이제 우정을 쌓기 시작하는데 네.
1: 그때 변색될 때
0: 예.
1: 저 그게 너무 네. 신기해요. 색깔이 바뀌어요.
0: 네. 보호색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1: 와,
0: 그런
1: 진짜.
0: 것들을 이제 그 쭉 그 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네. 이제 촬영을 하고 네. 그러면서 우정을 나누고 저는 어느 때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파자마 상어인가요?
1: 네.
0: 그 천적인 상어가 늘 이 문어를 잡아먹으려고
1: 저는
0: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1: 너무 화가 났는데
0: 네.
1: 일단 그 상어가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0: 네.
1: 왜 이 카메라 감독이 쫓아내지 않지? 생각을 했고
0: 네.
1: 그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
0: 네.
1: 가만히 냅두면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0: 네.
1: 말씀하세요.
0: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자연의 네. 질서에 내가
1: 네.
0: 관여하지 않는다.
1: 아니, 관여했잖아요. 했잖아요. 만졌잖아요. 같이
0: 아,
1: 놀았잖아요.
0: 좋아했잖아요.
1: 했잖아요. 문어 다리 하나 잃었다고.
0: 그 상어한테 쫓기다 결국에는 문어다가 다리가 하나를 잃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저는 그 이렇게 숨잖아요. 그래서
1: 네.
0: 동굴 같은 곳을 숨잖아요. 왜냐면 상처를 입었으니까.
1: 아.
0: 눈을 깜빡이는데 눈물을
1: 그
0: 흘리는 것 같은 거예요.
1: 네,
0: 그때
1: 정말로.
0: 진짜 많이 울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1: 네.
0: 근데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결국에는 밖으로 나옵니다.
1: 그리고 조그만한 네. 발이 나와요.
0: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1: 네.
0: 거기서 저는 이 영화가 나의 문어 친구가 아닌 나의 문어 선생님인 걸 압니다.
1: 아.
0: 이 번아웃을 미치겠어. 겪고 네. 있는 이 주인공이 어떻게 상처를 극복해야 되는지를 이 문어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문어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품고 그 알을 품고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화하고 네. 그게 끝나는 거예요. 문어의 일생이
1: 그렇죠.
0: 1년 남짓밖에 안 된대요.
1: 네.
0: 그래서 이 알을 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고 자신의 살을 그대로 내어주고
1: 네.
0: 결국에는 다른 생물들이 뜯어먹고 그 파자마 상어가 나머지를 다
1: 네.
0: 문어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생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희로애락뿐만이
1: 네.
0: 아니라
1: 생로병사
0: 생로병사를 이 네. 문어를 통해서 다
1: 배우는 거죠
0: 배우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감동 깊게 그려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1: 그리고 이제
0: 예.
1: 그 문어가 낳은 작은 문어들.
0: 문어를 네. 아들과 함께
1: 봅니다.
0: 만나는
1: 네.
0: 그 마지막 감동적인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1: 네.
0: 진짜 이렇게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나?
1: 아, 진짜 미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주변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0: 네.
1: 딱 요거 볼 수 있는 시간만
0: 네.
1: 딱 할애해서
0: 진짜 몰입해서
1: 잠깐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0: 한 시간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안 될걸요?
1: 앞부분 한 10분만 보시면
0: 네.
1: 무조건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0: 네, 네, 네.
1: 이 영상과 소리와 이 나레이션에 그냥 빨려 들어가니까
0: 네.
1: 다큐멘터리 작품이라서 손이 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장면만 넘어서면 그 앞부분에 본인이 과거에 어떤 작품을 찍었는지가 좀 나와요.
0: 네, 네.
1: 그 장면도 멋있어요.
0: 맞아요. 멋있어요.
1: 너무나 아름다운
0: 네.
1: 장면들이고 물속 풍경은 아 도대체 혼자서 몇 대의 카메라를 쓰는 걸까?
0: 네.
1: 한 네다섯 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한 대나 두 대밖에 운용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드론 촬영으로 저 이렇게 공중으로 쭉 빨아올려주는 장면들이
0: 네.
1: 또 있어서 갑자기 멋있는 장면들이 또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니까 이 물속과 또 그 갑자기 우리가 동시에 몰입했다가 살짝 거리 두면서
0: 네.
1: 아 그래. 맞아. 네, 이런 장면들이 맞아요. 중간에 숨쉬는 네.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놓치지 않고 이 호흡을 같이 따라가 보시면 너무 좋다.
0: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문어라는 것이 사실 많은 그 두 종류 많은 그 어류가 있지만 굉장히 네. 흉물스럽고 징그럽잖아요.
1: 멋지지 않죠.
0: 멋지지 네. 않죠. 왜냐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흉물스러운 그 문어가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버리시고 그냥 보시면
1: 네.
0: 저는 이 영화 보고 와 왜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 알겠어. 다들 감탄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네. 저는 아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같이 보라고 돼 있고 아이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니까.
1: 그래서 이 영화 보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문어 숙회
0: 네, 안 드신다고. 네. 낙지도 안 먹겠다고.
1: 어떡해.
0: 아이가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나의 모든 선생님은 아주 네. 멋진 영화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나의 멋진 선생님입니다. 그 문어가 정말요? 나한테도 선생님이 돼버려요. 그녀에서 선생님으로 됩니다. 네. 예.
1: 그리고 꼬박꼬박 쉬라고 표현을 해요.
0: 네, 그 나레이션을
1: 그 친근함이 그녀, 예. 초반에 좀 이상하거든요. 예. 뭐 쉬야.
0: 문어, 예. 무슨 그냥 예. 문어라고 하면 되지.
1: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암컷 예. 이렇게 얘기할 예.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인칭을 쓰는 거예요. 그녀라고.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의인화해버린 네. 거잖아요.
1: 네네네. 쉬라고 합니다. 예.
0: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네. 나도 동화돼버려요.
1: 네. 예. 정말로 그렇게 바라보게
0: 네.
1: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넷플에 있는 멋진 다큐멘터리 영화
1: 네.
0: 나의 문어 선생님
1: 네.
0: 오늘 저는 제가 꼽은 숨은 띵작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1: 네.
0: 두 번째 작품으로 그냥
1: 가시죠.
0: 바로 갈까 합니다. 역시 넷플에 있는 오리지널 이건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영화가 네. 아니라만 많은 분들이 또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년의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의 원 제목은 이제 청소년기인데 저는 소년의 네. 시간이라는 제목이 더 훨씬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1: 저희가 이걸 한번 슬쩍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0: 한 번 한 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 할 때 한번 슬쩍 한 적이 있긴
1: 그
0: 있는데요.
1: 그 이후로 제가 다시 보니까
0: 네.
1: 다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0: 그리고 요즘 이제 참교육이 워낙 뜨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비교되는 네. 그 글들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0: 참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네. 벌에서 교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룬다면 이 소년의 시간은 보는 내내
1: 네.
0: 그러니까 4부작인데 한 부작이 한 60분밖에
1: 네.
0: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하루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 보는 것 같아요.
0: 다큐멘터리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는 내내 왜 이러지?
1: 네.
0: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 하우가 그거요. 아니라 왜거든요. 네. 그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 근데 그 왜가 저한테는 두 가지 장치의 왜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하나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소년이
0: 네.
1: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소년이 살인범으로 지목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0: 아니, 더구나 13살밖에 안 됐어요. 네. 우리나라 나로는 중학교 한 1학년?
1: 촉법.
0: 2학년? 예. 완전 촉법소년인 거예요. 네. 여기서 13살이니까.
1: 그래서
0: 저는 영화를 처음 네. 봤을 때 뭐냐면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소년이 누명을 써서
1: 누명이다.
0: 가족이 네. 이 누명을 벗겨가는 영화일 거야 라고 네. 내내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
1: 그러니까요.
0: 잡혀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왜 제가 두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는 사건의 진실에 대한 것 하나.
0: 네.
1: 누가 범인이며
0: 네.
1: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건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네네. 사건이 이미 벌어진 다음에 보는 일인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폭력을 저지르는 인간이 되는가?
0: 그렇죠.
1: 어떻게?
0: 네.
1: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결론에 도달하는 인간이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있다고 봐요.
0: 그래서 마지막에 네. 사부작의 그 제가 그 얘기만 드릴게요.
1: 네.
0: 이 영화는 시점이 다릅니다.
1: 네, 다릅니다.
0: 처음은 네. 일부는 이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서 가서 취조받는 과정이 60분간 펼쳐지고요.
1: 네.
0: 2부에서는
1: 그래서 거기서 빼박이에요.
0: 네.
1: 그냥 팩트를 바꾸지 않아요.
0: 왜냐하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1: 네.
0: 살인 사건의 현장이 찍힌 네.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 아들이 안 그랬을 너 절대 그럴 근데, 아이가 아니야라고 네. 했다가 그 영상을 보고는
1: 네.
0: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2부에서는 학교와 학생들의 증언
1: 네.
0: 그리고 무슨 일이 학교에서 있었는지를 보여주고요. 3부에서는 심리 상담사를 만나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4부 마지막은 남은 그러니까 재판이 펼쳐지는 동안에 그리고 이 소년이 유죄를 받고
1: 이미 수감돼 있죠.
0: 이미 수감돼 있는 네. 동안에 이 가족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를 보여집니다.
1: 그리고 진실이 밝혀집니다.
0: 네.
1: 또 추가로.
0: 예. 예. 거기 마지막에 백희 씨가 말하는 거 그게 나오죠. 부모가 네. 둘이 그 아이의 침실에서 오열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가 뭘 놓친 거지? 이
1: 그겁니다.
0: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부부가 웁니다.
1: 아 근데 연기도 너무 네. 연기 잘하고
0: 그리고 이 아. 촬영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찍었는데요. 저는 그 네. 의도를 이렇게 봅니다. 드라마틱하게 찍으면 너무 영화 같은 게 돼버릴 것 같으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지극히 현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감독은 이건 현실이야라는 네. 것들을 관객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기법을 쓴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0: 네.
1: 실시간으로. 그것도.
0: 실제로 이 우리 스테디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들고 찍는 거. 이 카메라를 카메라 감독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찍습니다. 아. 왜냐하면 계속 움직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흔들림이
0: 네,
1: 없는지
0: 흔들림 없이 기가 막혀요. 이제 이렇게 네. 그 스테디캠은 나름대로의 흔들림을 좀 잡아주는
1: 있는데,
0: 장치가 있으니까 네. 손에서 손으로 옮겨가면서 네.
1: 드론으로도 예, 옮기고
0: 드론으로도 옮기고 네. 이러면서 찍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은 네. 내내 리허설만 합니다. 왜냐하면 연극과 네.
1: 똑같은 거 똑같은
0: 연극과 똑같은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일주일은 카메라 리허설만 합니다.
1: 네.
0: 카메라도 같이 리허설하는 거예요.
1: 움직이는 거죠.
0: 그리고 나머지 5일은 5일 동안 하루에 두 번씩 찍었대요.
1: 네.
0: 그러고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거죠.
1: 거죠.
0: 그래서 원테이크로.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1: 네.
0: 감독이 정확하게 간파했다고 봐요.
1: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생각보다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0: 네.
1: 이 원테이크 촬영 기법이.
0: 네.
1: 근데 왜 2부, 3부, 3화, 그러니까 2화, 3화, 4화를 갈수록 이 원테이크가 눈에 안 띄냐면 촬영 기법과 메시지가 이미 한 덩어리로
0: 네,
1: 녹아 들어가
0: 맞아요,
1: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런 줄 생각
0: 네,
1: 안 하고 이
0: 네.
1: 이야기 깊이 들어가
0: 네.
1: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뭘 본 거지? 를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스러운 지점이
0: 네.
1: 하나 있고 정말 난이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소를 멀리 이동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0: 네.
1: 차에서 차로 이동해서 이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는데 그 순간을 다
0: 원테이크로 찍는다는 거예요.
1: 한 번에 그냥 찍는
0: 네.
1: 거예요. 네. 그럼 시간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제는.
0: 네.
1: 조금이라도 더 왜냐하면 60분이라는 제한된 한 회차 분량을
0: 네.
1: 시간 초까지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일주일간은 배우 리허설만 하고
1: 네.
0: 또 일주일간은 카메라 리허설을 했다는
1: 네.
0: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연극 한 편을 일주일
1: 그러니까요.
0: 동안 수십 번을 찍었겠죠.
1: 그러니까,
0: 그러고 나머지
1: 대단합니다,
0: 5일
1: 배우들.
0: 동안에 그렇게
1: 네.
0: 해서
1: 그 대사를 외우는 건 기본이요.
0: 네.
1: 동선의 카메라 동선까지 배우들의 NG를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0: 네.
1: 다 이제
0: 그래서 감독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근육에 기억을 새기게 했대요. 아까 대사를
1: 놀라운, 네.
0: 그러니까 근육 왜냐하면 네. 근육까지 써야지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대사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대사뿐만이 아니라 연기하는 모든 근육을 기억에 새기게 그렇게 리허설 네. 카메라 리허설 완벽하게 하고
1: 저는 이 청소년들 트라우마에 고생할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그 소년의 시간에 그 주인공 미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1: 그러니까요.
0: 오히려 일부러 왜소하고. 수줍음도 많을 것 같고
1: 네.
0: 내성적일 것 같고 이런 소년을 캐스팅했단
1: 말이에요. 너무나 평범해요.
0: 너무나 평범해요.
1: 네.
0: 그러니까 막 운동도 잘할 것 같고 막 잘생기고 막 인기 많고 이렇게
1: 네.
0: 그런 소년이 아니라 그냥 누구네 집 아들일 것 같은
1: 네.
0: 우리
1: 네.
0: 아들일 것 같은 그런 소년을 캐스팅해
1: 그래서 1화에서 보면 누구라도
0: 네.
1: 아, 저 아이가 지금 누명을 썼네.
0: 에이, 아니야. 저거 네, 100% 누명이야. 이런
1: 그런데 2화 3화를
0: 만들죠.
1: 보면 저 상담사한테 저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0: 네.
1: 물건을 뒤집어
0: 네, 막 다 쓸어버리고
1: 일어나서 책상을 치면서
0: 네.
1: 일어나서 고함치고 이렇게
0: 약간
1: 갑자기
0: 협박처럼
1: 네,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갑자기
0: 네.
1: 네.
0: 그리고 그 여학생을 죽인 이유도
1: 네.
0: 그겁니다.
1: 네.
0: 이거 스포일러가 될까봐.
1: 아 근데 이제 그 과정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학생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장면 또 이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0: 네.
1: 보는 장면들이 나와요.
0: 네.
1: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남성이 우월해야 여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카리스마 있는 것 이게 멋진 남자라고 생각하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0: 네.
1: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방법에 불과해요.
0: 그리고 이
1: 네.
0: 여학생을 죽인 이유도 충격적입니다.
1: 네. 아.
0: SNS에
1: 네.
0: 얘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그 험담도
1: 네.
0: 그냥 쟤는 좀 한마디로 좀 찌질해.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2: 인성
0: 뭐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 영어 단어가 나와요.
1: 그게 우리나라 이제 보통 네. 사람들이 모쏠보다 좀 심한 비하를 쓸 때 쓰는 그러니까 단어들이
0: 한 번도 여자 그러니까 모태솔로보다 네. 더 심하게 비하하는 그게 네. 이제 영어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그 단어를 그 SNS에 적었다는 네. 이유만으로 그 여학생을 죽이는
1: 그렇죠.
0: 그러니
1: 근데 아니 우리가 예상 못한 어마어마한 일도 있어요.
0: 예, 예, 예.
1: 이제 스포일러라서 네, 말 안 네,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예.
0: 그래서 저는 저는 사회 그러니까 1회차도 뭐 그렇고 3회차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 부모가 아들의 침실을 들어가서 뭐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는 이 방 안에서 아이가 있길래 그냥 게임이나 하고 네. 잘 지내는 줄 알았다. 모든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0: 학교를 잘 다녀.
1: 네.
0: 집안에 잘 있어. 얘가 특별히 무슨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1: 네.
0: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1: 그러니까 그게 부모 교육이라는 게 예. 그래서 필요하구나 하는 측면을 하나 생각하게 되고요.
0: 네.
1: 예,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위를 어디까지를 해야 괜찮다고 판단할
0: 그
1: 수 있을지.
0: 너무 크다는 거죠.
1: 사실 그게 부모 교육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자녀의 언어 습관. 늘 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 그래서 이 예. 드라마가 개봉한 후에 영미권, 유럽권에서의 인기가 특히 이 영화가 많았거든요. 네네. 이 드라마가 많았는데 아예 그 되게 토론까지 갔대요.
1: 네네네. 그럴 만한 작품이죠. 네, 네. 네.
0: 우리가 이 공교육 학교에서의 네. 교육, 아이들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한 토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더군요. 네.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1: 저는 그 언어 습관과 관련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BTS를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0: 네네.
1: 가사 내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0: 네.
1: 자녀가 듣는 음악에 욕설이라든가 성적 비하라든가 또 어떤 폭력을 미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음악을 들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왜 해외에서 BTS 음악을 가사로서 좋아하는지를 네. 곱씹어 보면 우리 아이의 어떤 언어적인 환경.
0: 네.
1: 그 언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생각의 환경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들을 좀 구축해주는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 프레즐 부서지기 쉬운 스팅의 네. 정말 명곡 중에 명곡이잖아요. 진짜 네.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이게 이제 그 커버곡으로 쓰였습니다.
1: 네.
0: 소년들이 부르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그 아이들이
1: 그러니까요.
0: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나누면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1: 네.
0: 잘 지켜봐야 되겠구나.
1: 그럼요.
0: 예. 네. 소년의 시간도 보고 나면 정말 뭐 자녀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1: 네.
0: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1: 그러니까요.
0: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1: 그 또래끼리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더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0: 네.
1: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게 이제 집단 문화라고 해서
1: 네.
0: 또 거기에서 왕따당하지 않기 위해서
1: 네.
0: 동조하게 되고
1: 더 나쁜 행동을 네. 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0: 네. 네. 오늘 영화 대 영화 마치겠습니다. 저는
1: 네.
0: 이지영이었고요.
1: 전 이백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저긴 어딜까?
1: 저 별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0: 나도 모르겠어. 그 사이 어딘가쯤에 있지 않을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대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짙어지는 6월의 저녁입니다. 오늘 6월 25일이라는 날짜를 보면서 우리는 문득 마음 한구석에 있는 기억해야 할 수많은 얼굴과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푸른 일상들이 내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앉아 커피를 마시고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는 이 당연한 하루들이 과거 어느 날 이 땅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거의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거창한 페이지를 들추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듣고선 이 전주라는 땅에 깃든 다정한 숨결과 숭고한 약속들을 기억해보는 시간, 마음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화폭 위에 찬란한 꽃으로 다시 피워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실버건의 주간 플리, 오늘의 주인공은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입니다. 네, 바로 첫 곡으로 들으셨던 일종의 고백.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알아들으시는, 기억하시는 그런 음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척 좋아했었던 음원이었는데, 싱어게인4에 이영훈 씨가 나오게 되면서 일종의 고백도 함께 유명해진 곡이죠. 네, 이어서 함께 들을 노래는요, 오늘의 안녕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하는 싱어송라이터니까요. 더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오늘의 안부를 물어주는 것 같은 이영훈의 오늘의 안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노래는 일종의 고백이 들어있었던 앨범이었죠. 내가 부른 그림 2에 속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도 백예린이 커버해서 더 알려진 곡이죠.

네,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은요, 담담하고 서정적인 나일론 기타 선율 위에 시처럼 정갈한 가사를 얹어서 노래하는 정통파 포크 음악가입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뭐 화려한 기교보다는 좀 투박하고 투명한 그런 꾸밈없는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있고요. 좀 뭔가 꽉 차있는 것보다는 넉넉한 여백, 또 그게 듣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성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2006년부터 인디씬에서 묵묵히 내공을 쌓아왔고요. 2012년 첫 정규 앨범이었던 내가 부른 그림을 발표하면서 공식 데뷔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 2집이었죠. 2015년 내가 부른 그림2가 선우정화가 공동 프로듀서로 참여해서 따뜻하고 풍성한 오르간, 피아노 사운드까지 더해지면서 평단에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 그냥 뭔가 쓸쓸한 뮤지션으로만 기억되긴 좀 아까운 인물이죠. 그래서 음악을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영훈의 잘 지내나요?

이어서 들을 노래는요, 이영훈의 데뷔 앨범이었죠. 내가 부른 그림의 첫 번째 트랙 나를 기억할까 듣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이 노래는 제가 이영훈 씨 노래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영훈의 비 내리던 날. 비 오는 날 들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라이브 같았죠? 비 내리던 날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아마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좀 그 이영훈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하면 그냥 쓸쓸하다고만 느껴지진 않고요. 야, 참 오랜 시간 잘 견뎌낸 뭔가 나무 같달까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쓸모있는 노래를 남기는 게 음악가로서 유일한 바람이라고 말하고요. 화려하게 반짝이는 것보다는 언제든 꺼내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정성스러운 연애 편지 같은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이영훈이었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기다리는 마음 하나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실버건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야, 오늘 앞에 실버건의 주간플리 이영훈 씨 노래 듣고 오니까요. 와우, 뭔가 마음이 탁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급하거든요. 혼자 두 시간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2부 코너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 2부 코너 덕분에 또 제가 한 주 한 주를 좀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바로 2부는요. 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이 있고요. 오늘의 노래는 녹두꽃 그날입니다. 아, 녹두꽃 그날 여러분께서 뭐 유추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5월 11일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오시는 게스트분,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전시를 하신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맞춰서 준비를 한 곡입니다. 덕분에 놓쳐버린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 오늘인데요. 자, 먼저 그 노래 여러분께 띄워드려야겠죠. 그 노래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주간 김은총 프로젝트에서 그 처음으로 그 역사 소재로 다뤘던 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사연을 낭독해 드려볼게요.
2: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주간 김은총. 201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1년 5월 11일 방송된 0415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잔디. 저는 정의의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실버건 김은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의 사연을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5월 11일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대항해 일어난 농민운동이자 사회혁명인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근거해 화끈한 개혁을 펼쳤어요.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고 토지를 균등으로 나누는 등 우리 근대사의 첫 사회혁명운동이었던 동학농민혁명을 노래로 기리고 싶습니다. 그럴기에 주실 거 저? 이어서 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작사 작곡 김은총.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하늘 아래 사람 있던 때 피어난 푸르른 희망의 꽃. 이슬 뛰어 쓰러져간 그 눈빛은 처연히 풀잎에 맺혔네.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저 들녘에 달그림자 짙어질 때 쓰러져간 무명의 꽃. 너른 광야에서 다시 피어날 때 불멸의 불꽃이 되리라.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1: 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전봉준 장군 떠올리면 이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죠. 이 노래가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간첩도 떠올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녹두꽃 그날 원곡 버전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녹두꽃 그날 이 노래를 원래 쓴 날은 2021년이 11년이 아니었습니다. 2021년이 아니었고 2019년 요맘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 어쩌면 더 일찍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KBS 전주 중국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면서 그때 이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더 많이 피부로 와닿게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죠. 그런 기회가 저한테.

0: 그래서 그때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 주간기문청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노래를 쓸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아, 내가 썼, 이런, 어찌 보면 무거운, 또 어찌 보면은 너무 큰 그런 소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부담스러웠고, 아, 잘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였는데, 근데 그 다큐멘터리 현장들을 이렇게 돌면서 되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시간들이었어요. 또 그, 대학에 와서 역사 시간에, 우리 그 학창 시절에, 초중고 시절에 역사를 배우는 것과 역사 학도가 되어가지고 학부 시절에 역사를 배우는 건 정말 다르더라고요. 다르잖아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가장 뜨거웠던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뜨거운 인물은 정열입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동학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예, 더 근현대사의 이야기들,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배웠던 근현대사 이야기들이 더 뜨거운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관련해서 또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되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주어졌던 소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실제로 그 서울의 종로 거기 전봉준 장군님의 동상이 있잖아요. 좌상이라고 하죠.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써가지고 와서 밤새 쓰고 와가지고 그날 그걸 불렀는데 촬영 감독님이 되게 좋은 노래라고 해주셨던 그런 덕담이 또 기억나고요. 경재 씨도 그 노래에 맞춰서 연주해줬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면 이 노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담겨져 있는 에세이를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1: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 속에서 마주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시험지에 답을 적어내기 위해 외워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에 불과했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 만석보, 백산대회, 전주화약, 우금치 전투 같은 굵직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파편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한 인간의 뜨거운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외침이었다는 사실은 가슴 깊이 와닿지 않았다. 역사란 그저 흘러간 과거의 기록일 뿐 지금 내가 딛고선 이 땅의 숨결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변화는 내가 나고 자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지역의 문화와 풍경을 노래하고 이 땅에 깃든 삶의 궤적을 줬다 보니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줄기와 마주하게 되는 계기들이 생겼다. 교과서의 활자로만 존재하던 사건들이 내가 매일 걷는 거리, 내가 바라보는 들녘의 이름과 겹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산천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역사의 무대였고 그 안에서 쓰러져간 이름 없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다. 그 무수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은 KBS 전주 총국에서 제작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큐멘터리에 참여한 일이다. 서울에 있는 전봉준 장군 동상에서 시작해서 정읍, 비완, 고창 등 혁명의 무대를 직접 밟았고 소설 나라 없는 나라를 쓰신 이광재 선생님을 통해 행간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않던 시대,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걸기했던 무명의 존재들이 흘린 눈물이 가슴을 뜨겁게 적셨다.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며 마음에 쌓아올린 뜨거운 기억과 무거운 부채감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멜로디로 이어졌고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녹두꽃, 그날이다. 싱어송라이터로서 이 곡을 작업할 때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전 민요, 세아세아 파랑세아의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 것인가였다. 원곡이 가진 서글프고 깊은 한의 정서를 이어받기 위해 단조의 애절한 선율을 뼈대로 삼았고 한국 고유의 숨결이 느껴지는 4분의 3박자의 흐름을 뚝심 있게 유지했다. 뚝뚝 떨어지는 녹두꽃의 슬픔과 농민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거대한 3박자의 걸음걸이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곡의 구조를 짜는 창작 과정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다. 도입부에서는 쓸쓸한 어쿠스틱 기타와 독백 같은 보컬로 이름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슬픔을 나지막히 읊조리도록 배치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슬픔과 눈물에만 머무르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곡이 중반부로 향할수록 드럼과 베이스, 웅장한 스트링 사운드를 더해 빌드업을 시도했다. 슬픔이 응축되어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되는 과정을 음악적 다이나믹으로 구현하려 한 것이다. 특히 가사를 써내려가며 나는 단순한 역사 재현을 넘어 그날의 불꽃을 오늘날의 희망으로 번역하는 문학적 서사에 집중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곡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이 구전민요는 이 곡의 뿌리이자 가장 아픈 통곡이다. 나는 이 익숙한 망가 뒤에 곧바로 나의 고백을 이어붙였다. 하늘 아래 사람 있던 때 피어난 푸르른 희망의 꽃이라는 구절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믿었던 인내천의 세상을 음악으로 복원하려는 시도였다. 신분과 억압을 넘어 모든 이가 평등한 하늘 대접을 받던 그 짧고 찬란한 순간을 푸르른 희망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 희망은 너무나 쉽게 꺾였다. 이슬되어 쓰러져간 그 눈빛은 처연히 풀잎에 맺혔네. 라는 가사는 거창한 영웅의 죽음이 아닌 이름 없는 민초들의 억울하고도 고요한 소멸을 그린다. 하지만 이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풀잎에 맺혀 다음 새벽을 기다린다. 나는 그 처연한 눈빛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증발하지 않고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음악적 서사로 증명하고 싶었다. 이 곡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모든 악기가 폭발하며 터져나오는 후렴구.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자유의 노래, 그날 오면 그날이 오면 불러보리 그대의 이름이라는 문장이다. 이 파트를 작곡할 때는 가사의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멜로디의 음역대를 과감하게 높였다. 그리고 이 곡의 진짜 주인이 완성되는 순간은 바로 코러스 파트다. 고독한 개인의 목소리 뒤로 나는 수많은 관객과 민중이 광장에 모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떼창을 하는 웅장한 광경을 연상하며 코러스를 설계했다. 혼자 부르는 슬픈 역사의 독백이 아니라 너른 광야에서 수만 명의 우리가 어깨를 걸고 함께 부르는 연대의 외침을 머릿속에 그렸다.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갈망했으나 끝내 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무덤도 없이 쓰러져간 그대들. 그 무명의 농민군들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고한 위로는 오늘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며 목 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라 믿는다. 저 들녘에 달 그림자 짙어질 때 쓰러져간 무명의 꽃, 너른 광야에서 다시 피어날 때 불멸의 불꽃이 되리라. 곡의 소반부에 배치한 이 구절은 창작자로서 내가 이 곡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바람이자 희망의 종착지다. 어둠이 짙어질 때 비로소 별이 빛나듯 역사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쓰러졌던 무명의 꽃들은 이제 전북의 들녘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불꽃으로 재탄생한다. 그들이 흘린 눈물과 비장했던 발걸음은 130년여 지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열매로 완연히 피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전북 자치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전북의 모든 시와 군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였다. 구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일어난 최초의 촉들이자 국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거대한 외침이 바로 이곳 전북에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혁명의 불꽃이 타올랐던 정읍은 조병갑의 만석보 수세 강쥐탈에 맞서 고부밀란이 일어난 혁명의 시발점이다. 이후 백산에서 4대 명리를 발표하고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 연대하며 본격적인 혁명군으로 거듭났다. 관군을 상대로 농민군이 조직적인 전투에서 처음으로 크게 이긴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부안과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유래한 백산이 있었다.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조선 조정은 당황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다. 외세 개입을 막기 위해 전봉준은 관군과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났으며 전라도 53개 군현에 민관합동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해 전주성 선화당에서 개혁을 단행했다. 소나중에 포교소가 있던 고창은 전국적인 전면봉기를 선언한 무장기포의 현장이며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전봉준 장군이 재기를 노리며 피신해 있다가 옛 부하의 밀고로 체포된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인 숭창 쌍치면 피놀이까지 이 모든 공간이 전북의 역사였다. 이 거대한 혁명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들의 면면도 잊을 수 없다. 결단력과 통솔력으로 혁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총지휘했던 총대장 녹도장군 전봉준. 고창과 정읍 지역에서 온건하면서도 대중적인 신망을 바탕으로 농민군의 교세와 군사력을 폭발적으로 늘렸던 손화중. 가장 강경하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임실과 태인 출신의 남원대접주 김계남. 그리고 전봉준의 가장 충실한 동지였던 농민군의 선봉장이었던 태인 출신의 송렬장 최경선까지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많은 일 가운데서 나는 싱어송라이터로서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우리 지역에 깊이 집중하고 싶다. 우리 지역의 가장 아픈 사건이자 동시에 찬란한 희망을 꿈꿨던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이 글과 선율에 온전히 담고 싶었다. 현재 전북자치도 정읍에는 황토현 전적지와 함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매년 5월 11일 황토현 승전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그 정신을 기리고 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 내에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있어 당시 집강소 시기의 역사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내가 만든 4분의 3박자의 선율 위로 관객들의 떼더군 목소리가 합쳐져 거대한 울림을 만드는 날을 소망한다. 5월 11일 뜻깊은 날에 슬픔의 역사를 넘어 찬란한 내일을 향해 다 함께 자유의 노래를 불러본다. 파랑새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하늘인 그 세상에서 말이다.
0: 네, 작가의 그 오류가 있었긴 했지만 이제 정리한 글을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녹두꽃 그날과 관련한 글을 정리했었고요.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곡 작업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더 풍성하게 편곡하는 시간들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 오늘 이 녹두꽃 그날 5월 11일은 지났지만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3, 4부 코너에서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또 특히 김계남 장군님과 관련한 전시를 최근에 아주 뜨겁게 하셨던 작가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네, 녹두꽃 그날 함께 들으시면서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두꽃 그날.

0: 네, 3, 4부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3부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AI 서칭을 통해서 제가 이 지역에서 자랑하고픈 또는 모시고 싶은 또 닮고 싶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코너죠. 수상한 초대석입니다. 오늘 6월 25일인 오늘 이 저녁에 가장 어울리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예술적 위로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전주에서 개인전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 전을 성황리에 마치신 한숙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야, 드디어 제가 작가님을 모셨네요. 네, 아, 저 뭐 제가 서학동 살 때는 그래도 오며 가며 또 인사도 드리고 뵀었는데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정돈한 모습으로 또 뵈니까 더 반갑고 기쁩니다. 저희 그 공동체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저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도 그리고 설치 작업도 하면서 서학동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 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너무 또 소박하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너무 옷이 고우세요. 네, 의상도 너무 곱게 입고 오셨는데요. 늘 제가 기억하는 한숙 작가님의 모습도 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작업하시는 모습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그 서학동에서 이제 오며 가며 뵀다 보니까 은밀하게 그 작업하시는 건 제가 자주 보진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전시 네네. 얼마 전에 저도 그 전시에 가서 왔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렇게 사람들도 챙기시고 동네도 챙기시면서 언제 이렇게 작업을 열심히 하셨을까 너무 놀랐던 순간이었는데요. 네, 전시 이야기에 처음에 포문을 열었으니까 그 네.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1: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했는데
0: 네.
1: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전시한 게 작년은 연말 마지막 날 제가 개남 우지개에 가려진 세상을 열다라고 파사무용단과 같이
0: 네.
1: 그 무용 공연에 소품을 미술 담당 제작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그 소품들과 함께 그동안 제가 동학이나 이제 민중미술 관련 전시했던 작품들을 모아서 한번 전시해보자 하고 몇 년간에 한 4년, 5년 쌓인 설치 및 작업하고 또 그때 공연 중에 만들었던 미술 소품 그리고 2월 말부터 이제 제가 서학동 예술마을 촌장 그만뒀거든요.
0: 아,
1: 네. 이제 새로운 촌장이 오셔서 저 개인적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개남 오늘 꽃으로 피어나다는 제목으로 석 달간 준비한 작업이에요.
0: 네.
1: 좋았어요. 즐기면서 예. 했어요.
0: 그러니까요. 아, 저는 진짜 제가 정말 거의 마무리 때 끝물 때 알고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공간이 정말 다양한 행사가 치러지고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는 걸 봤지만 그 공간과 오는 그 느낌 같은 것들도 너무 첫 그 도입부터도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소재 자체도
1: 네.
0: 네, 정말 다양해서 또 깊이 있게 와닿았던 전시로 기억합니다. 네, 너무 성황리에 마치신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사랑받으시는 작가님이시라는 생각이 전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AI 서칭쇼의 본분을 다시 돌아가서요. 예, 저희가 이 코너가요,
1: 네.
0: 뭐랄까, 미리 사전 준비해서 막 대본을 드리고 질문지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좀 긴장도 하셨을 수도 있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1: 네.
0: 이렇게 웹상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요즘 이 AI가 탁 검색을 잘 해주니까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게 너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즌2부터 2부터는 그렇게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1: 네.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올지 저도 기대되는데요. 실은 좋은 질문을 해주면
0: 네.
1: 내가 멋진 대답을 하고 그날 맞아요. 대답을 못해도 내가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질문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0: 네. 제 개인적인 질문과 또 AI와의 협업을 해서 한숙 작가님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질문은 네. 똑같습니다. 네.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숙 작가님에 대해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놨어요.
1: 그랬어요?
0: 네, 이 검색이 또 오래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자, 검색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궁금하시죠?
1: 그러니까 궁금하네.
0: 네. 잘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그래도 작가님께서는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되게 여유로워 보이십니다, 지금. 잘 나오겠지, 이런 표정이신 네. 것 같은데. 자, 처음부터도 이게 제가 뭐 다른 키워드를 넣지 않았거든요. 네. 그대로 했는데. 자, 나왔습니다.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을 기반으로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한숙 작가님은 화가이자 설치 미술가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숨쉬는 예술가입니다라고 해주는데요. 틀린 게 있으시면 수정해 주셔야 돼요. 네,
1: 자, 맞네요.
0: 그다음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려한 기교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이번 전시 되게 화려했는데,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의 일상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독창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작가님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을 그 다음에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 1번. 야, 서학동 예술마을 얘기가 빠질 수가 없나 봐요. 서학동 예술마을의 터줏대감이자 초록정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한숙 작가님은요, 2011년, 이 연도도 중요해요. 2011년 전주천 너머의 고즈넉한 동네인 서학동 예술마을로 이주하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님은 자신의 작업실이자 게스트하우스, 이것도 하셨군요. 그리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인 초록장화를 열었습니다. 여기까지 틀린 거 없나요?
1: 맞긴 한데 네. 실제 이주는 2010년도
0: 2010년도시군요.
1: 집을 산 건 11년인데 네. 작업실 들어온 건 네. 2010년도였어요.
0: 그러셨군요.
1: 얼추 비슷해요.
0: 얼추 비슷하네요. 이렇게 정정해 주셔야 돼요. 이게 AI가 실수도 하거든요. 자, 재미있는 또 여담이 있네요. 드라마 속 그 공간. 오,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 네.
0: 작가님의 옛 작업실 겸 갤러리 자리는 제가 이제 공연도 했었던 곳이죠. 야,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죠. 스물다섯, 스물하나.
1: 네.
0: 김태리 배우가 나왔던 네네. 드라마였는데요. 여주인공 나이도가 뛰어다니던 골목 속에 27레코드 건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멋스럽게 어우러진 특유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작가님의 예술적 취향과 닮아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줬네요. 예. 이것도 사실일까요?
1: 살짝 틀렸는데
0: 네.
1: 드라마를 몇 편, 드라마랑 영화가 여러 편이 집 앞에서
0: 네, 맞아요.
1: 촬영됐는데 스물다섯, 스물하나, 그 다음에 너의 시간 속으로
0: 네.
1: 차은우가 나온 드라마 생각이 안 나요.
0: 네네네.
1: 제가 여러 번 촬영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관심이 없어서
0: 이제는 그냥 오늘도 하시나 보다. 또 오셨군요. 이런 느낌. 네. 너무 그 골목이 예뻐요. 거의 그 골목에 딱 뭐랄까 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1: 맞아요.
0: 거의 메인 스트리트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그 건물이 또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셔가지고 담장 너머로 보이던 그 장면도 생각나는데
1: 우리 제 작업 살림집 안채 한옥은 네. 1958년도 우리 네. 살림집은 작업실은 68년도예요.
0: 아우.
1: 예전엔 거기가 쌀집도 있었고 연탄집 이런 점포 세 칸이었는데 네. 저도 뭔가 막 새롭게 다 바꾸는 것을 것보다 그냥 그 예전에 그걸 남겨두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런 네. 느낌들을
0: 네.
1: 제가 어릴 때 살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꿈을 여기다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흔적들을 남기면서 고쳤거든요, 집을.
0: 네. 거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네. 그렇게 흔적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시나 봐요. 한숙 작가님이 그 원주셨네요. 얼마 전에 그 건축사이신 김승희 선생님이 출연했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근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 한숙 작가님이 원주셨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참 그 얘기, 서학동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서학동 예술마을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2010년이면은 이게 참
1: 2010년에 네. 그 우리 맞은편에 이영노, 예. 김재훈, 별이채 선생님들
0: 네.
1: 한옥마을에서 이쪽으로 이주하시면서 선생님도 네. 오시게 됐어요. 그때 좋은 선생님이 제 이제 예술가들하고 협업 많이 했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제 전시 때 이렇게 리플렛에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주하면서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0: 네.
1: 놀러 왔어요. 근데 그때 저 별이채 집이 도로보다 한 1m가 낮았어요. 우리 집보다 아마 더 오래된 집이었나 봐요.
0: 네.
1: 집을 고치다가 부서지는 바람에 새로 짓게 된 집이에요. 근데
0: 네.
1: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그 도로보다 낮은 집 오막살이 집이 한 채 지금은 부서졌지만 그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인데 네. 그래서 남편이랑 느닷없이 거기 가서 막 시금치에 나물에 된장국에 밥을 먹은 거야. 남편도 오히려 저 첫 만남에서 들어와서 밥을 주니까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집 그때 나 이 동네 오고 싶다고 여튼 그래서 작업실이 우선은 작업실을 빼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작업실이 새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집만 넣자 하고 들어와서 있던 공간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작업실 바깥으로 우리 집 마당을 봤는데 수국이랑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0: 아, 그 수국이 그때도 있었나요?
1: 맞아요. 네. 그 동백이랑 감나무
0: 그때도 아, 심으신 있었어요. 줄 알았어요. 그때도 너무 예뻐서.
1: 오래돼요. 그래서 그때 보고 제가 어릴 때 그 살던 집으로 나중에 거기가 마치 어떤 한 시절에 그 마치 천국 같은 네. 그런 돌아가고자 하는 되게 욕망이 컸어. 그래서 브로크 담도 돌담으로 바꾸고 그런 좀 장치를 제가 만들었죠.
0: 네.
1: 다시 어린 시절에 내가 그 살던 집처럼 마당도 시멘트 까내고 마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했죠.
0: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는 또 많이 품도 들이시고 노력도 하셨네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가지고 원래 이 동네는 이런 건데 저렇게 인위적으로 고친 걸까요? 다른 데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저는
1: 실은 마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네. 많이 어질고 작업하고 또 정리도 잘 못하는 편에서 네. 많이 어지러워서
0: 그 담장 지나다 보면 그 담장 너머로 보면 뭐가 작업하고 계셨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거 슬쩍 이렇게 보고 가는 또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1: 잘 치우고 살게요. 앞으로.
0: 그래도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덕분에 또 드라마도 많이 나오는 또 동네가 또 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또 초록장화로 또 지으셨어요. 동네 사랑방 역할을 또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거기서 공연을 또 했죠. 네.
1: 제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진짜 만만한 집
0: 네.
1: 나는 이 정도면 탐내지 않을 집인데 그 만만한 집 있잖아요.
0: 네.
1: 그냥 뭐 괜찮네 하는 그런 만만한 집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 그 사람으로서 내 행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만만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쉬운 사람? 뭐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쌀 사람이라고 불려지길 바래요. 나도 어려우면 사람 어려우면 정말 다가가지 못하고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근데 난 좀 그런 쉬운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집도 그런 집이 되어봐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건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서 그냥 내가 아는 나무, 돌, 흙, 자연과 가까운 집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죠.
0: 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되게 뭐랄까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러기 쉽잖아요. 또 남이 나를 뭐 깔보진 않을까. 아 저도 이제 무대에 올라가면 네. 관객들을 상대로 기선제압을 해야 돼. 처음부터 내가 지고 들어가면 한 시간 동안 버틸 수 없어. 뭐 이런 마인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 편안한 사람, 쉬운 사람, 또 그 표현을 빌려 얘기하자면 싼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사람 되게 좋아해요.
0: 아,
1: 보통 네.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힘 빨린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래서 그냥 어떤 날부터 사람 하나를 만나면 체감관을 읽듯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가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너무 좋아하는데
0: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 있는 분들. 다가갈
1: 수 없는 사람들. 네. 근데 우린 또 그런 사람들도 또 사랑하게
0: 돼요. 네, 사랑하죠. 네.
1: 저 도도한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쉽게 다가갈 수는 없어서 계속 맴돌잖아요. 나는 좀 세상에 어려운 도도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많으니까 나 좀 쉬운 사람,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0: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서학동 갔을 때도 반겨주셨던 또는 이렇게 음악 그 응원해 주셨던 작가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네 계속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 저는 이제 그 대부분 제가 그 역사를 또 전공하기도 했고 해서
1: 그랬구나.
0: 약간 그 과거의 컨텍스트를 돌아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습관처럼. 그러면 이제 2010년 이전의 이야기도 저는 좀 궁금해지거든요. 또 이 한 시간이 또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축약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 그 이 미술을 하게 되셨는지도 너무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 뭐 이 2010년에 서학동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야기도 좀 궁금해서
1: 짧게 이게
0: 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1: 초등학교 우리 3학년 네. 때 제가 시골에서 정말 진짜 버스 하루에 두 번 다니는 데서 막 버스 오면 손을 들고 막 소원지 나는데 막 따라가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산골에서 그렇게 살다가 여기 도시에 와서 또 아버지가 막 망해갖고 온 거야.
0: 그래가지고 그랬어.
1: 도시에 막 왔는데 무슨 우리 집 팔복동에 살았거든요.
0: 근데
1: 아홉 집이 살아 방 칸칸이. 그 방 하나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오다가 이제 거기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이쪽 중로동 어디인가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그때 풍남초 다녔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0: 네.
1: 3학년 담임 선생님.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들한테 꿈을 외치게 했어. 매일 외치고 이거 두 배 정도 되는 갱지에다 자신의 꿈을 쓰게 했어요.
0: 꿈을 쓰게 하죠.
1: 일주일에 한 번씩.
0: 일주일에 한 번씩.
1: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준 사람 되고 싶었어요.
0: 그 나이 때요? 초등학교 때?
1: 우리 때 난 어린애인데도 사이코 드라마 당신이라고 네. 정신과 의사가 뭐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밤늦게에서 애들은 잘 안 보는데 난 그걸 좋아했어요.
0: 네.
1: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나중에 하는 막 멘트 같은 게 나오는데
0: 네.
1: 그런 멘트를 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가서 매일 그런 거 쓰다가 이제 선생님이 미술 담당, 학교 미술 담당이니까 미술 대회를 나갔는데 어쩌다가 뭐 입성? 그냥 작은 상 하나 다 쓰고 근데 서양에 태어나서 그런 상 같은 거요. 거의 처음 봤다시피 하고 막 남들 앞에서 이렇게 상 받아본 게 처음이야. 그때 그러고 이제 4학년, 5학년이 됐는데 선생님이 4학년인지 5학년 때 다시 이제 우리 담임은 아닌데 우리를 불렀어.
0: 네.
1: 학교에 같은 학교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꿈을 다시 쓰라고 했어.
0: 그때 다시
1: 내가 또 썼어.
0: 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의 글을 보고 아는 거야. 내가 막 썼는데 선생님 저 근데 꿈이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0: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해요.
1: 내가 스물 몇 살 때 이 담임 선생님이 그때 우리가 특별한 아이들이었대. 자기가 실험을 한 거지.
0: 네네.
1: 매주 꿈을 네. 외치게 했는데
0: 매주 바뀐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이 아이들이 어떤 꿈을 찾아가는지 궁금했대요.
0: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렇게 실험해 보고 계셨구나.
1: 그래서 선생님이 20대 후반 어떤 날 네. 우리를 막 찾아다녔어요. 친구들한테 연결해 갖고. 근데 그때 나한테 그 종이를 가져왔더라고. 내가 근데 내가 미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몇몇 아이 중에 그때 꿈을 외쳤던 아이들이 그 꿈을 찾아간 아이들이 있다는 선생님이 이제 그걸 찾아보고 싶었겠죠?
0: 네.
1: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진짜 그렇게 썼더라고. 근데 고1에서 2학년 이제 이과 문과 정할 때, 내가 뭘 하면 할 때 제일 행복했지? 하니까 뭐 그리고 만들고 막 이럴 때 내가 되게 행복했더라고. 그때 가슴이 막 계속 몇 달 내 꿈을 정하는 몇 달 가슴이 계속 뛰었어.
0: 네.
1: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딱 이걸 하겠다 그랬더니 너네 집 형편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내가 막 그때 알바를 진짜 상상도 못할 신문대달 알바를 석 달 했어요.
0: 아, 그 어릴 때요?
1: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네네네네. 때.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선생님이랑 내가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은 이렇게 근로장학생처럼 조금만 알바 학원비를 내고 엄마 아빠는 이제 나 학원비를 대주시고 그래서 그때 미술을 하게 됐지. 그 떨림의 서너 달이 네. 되게 가슴이 계속 뛰었어.
0: 네.
1: 근데 그날 이후로 나는 물론 돈을 잘 벌거나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거에 대한 후회는 하나도 없고 아직도 할 이야기들은 많으니까
0: 네.
1: 살아가면서
0: 네.
1: 그래서 나는 보통 친구들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꿈 못 정할 때 그냥 막 그런 거 엄마 아빠가 뭐 안정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물론 그런 거 좋은데 너가 좀 가슴 뛰었던 거 그런 거 뭔지 찾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또 필요할 때 돈도 벌거든요. 나도 돈은 안 벌잖아요.
0: 네.
1: 옷 만들어 입고 뭐 하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네. 돈도 오늘도 아침 8시부터 가서 벽화하고 왔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어, 근데 아름다운 사람들과 즐거운 벽화 즐거운 노동을 하고 왔어요.
0: 네. 아, 저는 이 이야기만으로도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다.
1: 내가
0: 아, 같이 울컥하네요.
1: 그때 저 구도청사 이제 내가 여학생이니까 그 예. 사장님이 우리 다른 데를 주택가를 돌게 할 수 없으니까 도청이랑 관공서들을 나를 돌게 한 거야.
0: 네.
1: 그래서 내가 알바는 석 달, 넉 달밖에 안 했는데 내가 20대 어떤 날까지 새벽마다 꿈속에서 그 신문 배달을 했어요. 코스별로. 막 있잖아.
0: 네. 야, 그렇게 내 저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하면서 신문 배달하면 응원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고등학교 때 뜨거우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저는 상상되면서 막 울컥하는지.
1: 자전거 타고
0: 막. 네, 그러니까요. 현우 작가님의 그 환희에 찬 또는 그 설렘에 가득 차면서 그 새벽역을 열어 제꼈던 현우 작가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잠깐. 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한숙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요. 전시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해보네요. 네,
0: 되게 감사하네요. 아니, 이게 이 방송이 이 유튜브 이 웹상에서 남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영상 기록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가님의 이야기들을 또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뭐 학원비를 부모님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이렇게 뭐랄까 작가의 여정이 쉽게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1: 아, 내가 내 작업 스타일이 그래서
0: 네.
1: 20대 이제 예술가 화가는 특히 내가 그림을 그리든 행위를 하지 않든 작업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 그쵸. 도구를 갖고 내가 그쵸. 언제든 행위를
0: 할 수 공간도 필요하고
1: 그래서 20대 어떤 날까지는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이 작업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지 거의 작업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밖에서 돈을 벌어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거야. 그래서 늘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계속 그 머릿속으로 준비 과정 안에서 하다가 내가 그걸 실천하는 탁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예요. 한 달에 뭐 3일, 5일밖에 작업이 안 되고 돈을 벌거나 뭐 다른 행위들을 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계속 생각은 계속 하는 거야. 어떤 근데 과정은 이제 백치를 하거나 뭐 또 준비하고 이런 건 성실한데 내가 행위를 하는 시간은 짧게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실은 엄청 대형 캔버스를 내가 200만 원어치나 준비해놓고 화실 네. 가득 채워놨는데 그림은 솔직히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서 내 마음이 안정돼야 잘 되는데
0: 맞죠.
1: 요즘 좀 그게 잘 안 돼서 내가 그냥 입체 작업을 더 위주로 많이 한 거예요. 입체가 내 생각엔 조금 쉽기도 하고 기존에 내가 10년 전에 드로잉 해놨던 그림 그렸던 게 거의 다 입체로 드러난 거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나한테는 입체나 그 설치 작업이나 회화나 실은 같은 거야. 나의 그림이 입체로 드러났을 뿐이거든요.
0: 그렇죠. 소재만 좀 달려졌을 뿐. 네.
1: 그래서 20대 어떤 날 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평화롭게 사는 선생님들 이제 네. 교사거나 뭐 약사거나 남편이
0: 그렇죠.
1: 의사였던 선생님들. 그 60대, 70대 초반 선생님들이 대체 점심 때 왔어요.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전여고 나온 언니들이니까
0: 네.
1: 그냥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고 그러니까 결혼도 잘했어. 그냥 예쁘게 잘 살았어, 언니들이. 그래서 내가 20대에 나는 너무 20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때 불안이 내가 예술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이었지만 그 하루하루를 견디는 게 나는 힘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에 그게 미술로 예술로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어떤 날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 어떤 날부터는 그런 게 좀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 힘이 되고 누가 나를 불러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실은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뛰어난 그런 예술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우리 전공에서 그림도 제일 못 그렸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0: 그렇게 본인을 배부하시는군요.
1: 그 당시에 친구들은 나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만나면 걔네들은 나를 내가 우습지. 왜냐면 지들보다 그림도 못 그리고 뭐 해도 다 그런데 나는 걔네들보다 그때도 지금도 나은 게 열정.
0: 네.
1: 난 그 당시에도 뭐 서해 폐류 사건이 나거나 뭐 어떤 나라의 큰일 사건들이 펼쳐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숙제 외에 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있었어.
0: 네.
1: 나이가 이 그 아픔들을 막 표현하는 작업들을 그 학교 숙제와 상관없이 쭉 꾸준히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날 친구들보다 뭐 대상력이 떨어지거나 막 그런 성실함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내 생각을 표출하는 걸 꾸준히 했더니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니까 그거는 나의 선이 되고 색이 되어 있더라고.
0: 네.
1: 그래서 내가 야 바보짓도 어리버리도 거의 30년 가까이 하니까 그것도 이제 할만하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부족한 대로 그냥 나를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놓은 작품이나 그림이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야겠다고 예술을 하는 건 아니에요.
0: 네.
1: 내 행위가 그 작품 바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질지라도 나는 그 행위, 내가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들을 표출하고 보여짐으로써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나랑 똑같이 내 그 상황의 그림들은 누가 카피하려고 10점, 20점도 만들어내요.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이 작품 안에 내 영혼이 들어있지 않고 예술성이 그 안에 있지는 않아. 그냥 그 행위가 예술이 있었던 것뿐이야.
0: 네.
1: 알겠어요?
0: 아, 이거 너무
1: 나의 큰... 예술 세계가 이렇다는
0: 네,
1: 거예요.
0: 네, 너무 큰 인사이트를 지금 주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제가 그 전시 보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슴을 너무 뜨겁게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나는 그날 은총 씨 네. 만나서 은총 씨도 나처럼 지역에서 이제 네. 예술을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날부터 나 그 서학동에서 정말 멋진 사람들 세계에서 또 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0: 네.
1: 부족한 상태지만 만났어요. 그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날부터 나는 그냥 세계의 중심? 한국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총 씨가 지역에서 지금 음악하는 사람으로 내 눈에는 그래도 좀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은총 씨도 내가 여기 한국의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전주에 서 있듯이 나 네. 은총 씨가 전주가 중심인 것 같은 음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 만드는 과정 보니까
0: 네.
1: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0: 맞아요. 결국엔 결이.
1: 그들도 네. 그렇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총 씨가 우리 얘기가 우리 전주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세계의 중심이 이 이야기가 되게 음악을 만들어준 그림보다 음악이 더 전파력이 좋잖아요. 은총 씨가 그러면 더 멋지겠다.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말해주고 싶더라고 그날.
0: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지역음악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활동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일환이거든요.
1: 네네.
0: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고 그런 관점에서 저를 또 응원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오늘 사회자인데 제가 오늘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얻고 감동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중간중간 이 정말 그 지나는 여정들을 다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시고 체화하셨던 정말 그 우러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울림으로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아까 저는 또 그 공감했었던 포인트가 저도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역사 공부하고 신문방송학하고 또 음악 하나만 할 용기 없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대학원 공부까지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를 표현하기를 저는 늘 사비연필 하나 들고 그림 그리는 사람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서 누가 함께 색칠해주고 채색 도와주고 이런 동료들이 없으면 내가 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근데 한숙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스로를 또 겸허하게 돌아보시면서 하셨던 말씀 또 30년의 시간을 동안 돌아보니까 스스로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크게 켜켜하게 쌓여있는 철옹성 같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작가님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게 가슴속에 스며들면서 또 오늘 또 제가 울컥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 방송은 또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런 너무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셨는데 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이 하는 예술, 초록꿈 공작소, 할매 공방.
1: 맞아요.
0: 이 얘기가 또 나와 있어요. 예, 2010년 문화예술교육사업 강사로 산성마을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업이 끝난 후에도 어르신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서학동에서 동아리 형식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여기에 담겨있네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바느질하고 그림 그리고 도자기 만들고 염색하고 천작업하시고 다양한 시각예술활동을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가능합니까? 네, 철학이 또 있어요. 또 여기 철학까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1: 누가 말해요?
0: 이거 어디서 이걸 작가님은 스스로를 대단한 지도자라기보다는 할머니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물꼬만 터주는 역할을 했다고 겸손하게 말하셨고요. 아이처럼 투박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함이 담긴 할머니들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공동체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좀 뭐 어떻게 어떠세요?
1: 뭐 맞는 말 틀린 말은 아니고
0: 아닌데
1: 네. 네. 네 제가 2010년에 그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0: 네
1: 2011년 12년 그때 아마 뭐 문화예술 교육 지원 받아가지고 네, 네. 12년까지는 했을 것 같아. 13년까지 했을까?
0: 네
1: 그러고 나서 서류 정말 나는 할머니들이랑 이제 내가 어느 순간 이제 내 베토론의 말에 대한 책임감으로 할머니들 하다 보니까 이거 책임은 져야겠고 근데 내가 그 돈을 기획서를 써서 지원금을 받고 하게 되니까 할머니들이랑 뭐 언니 트러블이 생길 때 너 돈 벌려고 하지 막 이렇게 되게 아픈 거야. 내가 돈은 약간의 강사비를 받기는 하지만 내가 할머니들하고 이거 하는 행위가 꼭 그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게 아프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서류에 지치고 싶지도 않아서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작업실 월세를 벌러 다닐 형편은 아니고 이제 작업실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렇게 할머니들하고 만나다가 내가 2012년도에 임신을 하고 13년도에 아기를 가졌어요. 갖고 누가 얼마 전에도 물어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매 공방 오래 할 수 있었어? 근데 첫 번째는 할매 공방 총무님 할머니들을 나의 동역자, 동지가 있었어요. 할매공방 총무님, 김영애라고. 그분은 손이 하나가 없어. 여기가 없어.
0: 네.
1: 50대 초후반이나 이렇게 방앗간에서 떡 얻어 먹으려고 했을 때 손이 없으셨는데 내가 할매공방 하러 갔는데, 다 이제 바느질 한다고 수업을 두세 차례 진행하고 있는데 팔이 하나뿐인 분이 계신 거야.
0: 네.
1: 그런데 그분은 옆에서 다른

0: 그냥 구구단도 산수도 글자도 다 해버린 거야 스스로. 내가 그때 책 쓸 때 시절을 잘 만났으면 군수짜리 할 만한 여사님이에요. 똑똑해요. 식당에 우리 밥 먹으러 가서 뭐 맥주도 마시고 술 먹고 밥도 먹으면 암산으로 다 계산해버려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진취적이야. 그래서 할머니들하고 있으면 내가 돈 만 원만 줘도 우리 20명이 먹을 거를 만들어 와요.
1: 네.
0: 그리고 뭐 자기도 돈을 벌기도 하면서 다 같이 싸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할매 공방에서 총무님이 나한테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싸우고 막 진짜 암투와 이간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다 중재해 주셨죠. 총무님께서.
1: 네.
0: 그래서 그 김영희 총무님하고의 만남, 그다음에 제가 마을에서 이제 와가지고 행사도 벌이고 그러는데 누가 나한테 왜 이렇게 오래 했냐고 묻길래 지금 왜 내가 그렇게 오래 했지? 그게 다음 하나는 또 할머니들이 제가 그때 이제 늦게 결혼해서 나는 근데 너무 자식은 갖고 싶은데 임신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던 와중에 마을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들 마을 작가들은 이쪽 방에서 이렇게 먹고 할머니들 내가 따로 상을 차려줘갖고 거기서 막 네. 먹고 있는데 그 우리 할매 공방 후원자 성수도 네.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야 할머니들 통성기도 한다 그러는 거야.
1: 네네.
0: 거기 이제 불교도 있고 막 무속도 있고 다 있는데
1: 저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0: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우리 총무님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생
1: 네.
0: 애기 생기게 해달라고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고 계신 거야. 그 선생님이 와서 할머니들 통성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그때 되게 고마웠죠. 네네. 그러고 나는 이제 또 애기가 생겨가지고
1: 야,
0: 애를 낳고
1: 네.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생기나요?
0: 근데
1: 네.
0: 총무님이랑 지금도 한 번씩 통화하거든요. 아프신데
1: 네.
0: 그 우리가 기도해서 그놈 나왔잖아. 기도 그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학동 어린이 내 아이가 생긴 것을 알아. 왜냐하면 내가 또 임신이 안 되는 그 어떤 여인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거기 임신한 거 보고 어머 내가 기도해가지고 됐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할머니 많은 할머니들의 기도 속에 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에 내가 감사하죠. 그러고 할매 공방은 이제 동아리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바느질을 하거나 옷을 만들고 우리가 뭘 하면 그걸 1년에 두세 차례 전시나 행사를 벌여서 물고 팔았어요.
1: 네.
0: 근데 할머니들한테 그거를 뭐 수입이 오면 막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막 나눠 가졌어 그 돈을.
1: 네.
0: 나는 그 돈을 갖지는 않았어요. 내가 돈을 내 돈을 써가면서 할머니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 늘 그런 할머니들의 엉성한 말 같지도 않은 작품이 진짜 막 애기 같은 그림에 애기 같은 바느질이기도 해요. 그런 걸 사준 사람도 있어요. 아예 나의 후원자 언니들 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전시 하게 되면 오픈날 와서 빨간 딱지를 쓱 끊고 가야 가는 언니들 있어요. 그 언니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할머니들한테 아무리 모이자고 해도 뭐 물론 그림 그리고 할머니도 꼭 돈 때문에 나를 만난 건 아니었을 텐데
1: 네.
0: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또 고기도 사 먹고 뭐 또 마시고 놀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생겨야. 그 후원자 언니들 지금 감사해요. 지금도 나를 후원해줘요 실은.
1: 네. 아 제가 내리사랑을 받고 있었네요. 한수 작가님께서도 제 앨범을 또 사주셨던 또 기억이 나는데 야 그런 내리사랑이 또 이어지고 있었네요.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뭐랄까 통성 기도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이렇게 나름대로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0: 실은 꿈만 같아. 나도
1: 네.
0: 내가 예술가로서 뭐 막 이런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성취감도 네. 큰데 은총 씨 결혼을 안 했죠?
1: 아직 못했습니다.
0: 나는 되게 네.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너무 내가 자랑스러웠어요.
1: 네.
0: 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낳았구나. 내 자신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의 성취감보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지금 뭔 예술 행위를 하고 있지만

0: 세상에 여인들 또 남성들한테 자식을 낳아서 그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라고.
1: 네.
0: 그리고 지금은 이제 14살인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1: 네.
0: 나를 보는 거예요. 자식을
1: 네.
0: 낳아보면 성숙하는 게 있어.
1: 그래요. 앞에 이야기들도 좀 중요하고 방금 주셨던 이야기도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또 예술가 선배님으로서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앞에 그, 저는 이제 좀 인상 깊었었던 대목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수 작가님께서 마음을 많이 열고 다가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다 우리 엄마가 내가 네. 부자
1: 어떻게 그렇게
0: 부자 동네 되세요? 가가지고 네. 할머니들 그림 봉사한다고 하면 내가 했겠어요. 여기는 다 그 근방에 임실, 진안, 남원 이런 데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 산성마을 거기 다 예전에는 집도 없던 동네에 이렇게 제가 얼기설기 집 지어서 이제는 뭐 자식 좀 여워놓고 그 내가 뭐 서너 달 바느질해서 3만 원, 5만 원 주는데 그거라도 일하려고 옛날엔 공공근로도 없었잖아요.
1: 네.
0: 그거라도 와서 우리가 뭐 일해. 그 맛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내 엄마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동아리로 전환하면서 우리 집에서 하게 되면서 우리 친정엄마도 그 멤버 이제 일원이 돼. 할매공방 일원이 돼서 엄마한테 친구 우리 엄마한테 우리 엄마는 내가 할매공방 할 때 처음에 강사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할매공방을 하면 엄마는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 엄마,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엄마는 더 나를 돕죠. 간식도 막 챙기고. 그래서 엄마한테 친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노인정을 가지 않아요. 엄마, 너 노인정 가서 같이 놀아. 할머니들하고 좀 가. 그러면 엄마는 늘 평생 일만 하고 농사짓다 또 여기 도심에 와서 노동자로 살던 분이시기 때문에 노인정 가서 노닥거린다는 거는 엄마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할매가 아니어서 나는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할매 공방에 간식 챙기고 바느질하고 뭐 하면 이거 무슨 돈을 제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할매 공방의 할머니들도 물론 내가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게 해준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일로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걔 중에 뭐 고학력 중학교 나온 사람도 한두 분 계셨지만 대부분 초등학교를 못 나오거나 그
1: 그렇죠.
0: 한글을
1: 여의치 않으셨던
0: 그런 지금 지금 할매 공방 했던 분들이 90대 지금 80대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어요.
1: 네.
0: 내가 2022년도까지 총무님 이제 가시고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하고 어르신들하고 놀아본 사람들만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내는 건 되게 허전해요. 그래서 할매가 공방을 했던 내가 또 느끼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보내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실은 나도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사랑한 사람들을 보내고 그 와중 그런 시간들이 나한테 2022년도에 우리 앞집에 나한테 진짜 아름다운 사람 할매 공방에 총무님 말고도 나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할머니 있었어요. 그 할머니도 가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되게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러고 이제 어떤 날부터는 내가 이제 할매 공방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근데 아 그냥 나도 예술가로 내 이야기 하고 싶다. 물론 나는 할매 공방이나 마을 공동체 일을 이것도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한 거예요. 이건 작업이 아니라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나도 골방에 잡혀서 작업만 했겠죠. 근데 함께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는
1: 네. 만만치 않죠.
0: 그 공동으로 만들어낸 기쁨이 있어서 내가 그러고 더 했던 게
1: 네.
0: 2017년도부터는 할머니들이랑 나 알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한복 해 입고
1: 네네.
0: 나 옷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알바를 하면 어릴 때부터 옷을 한번 쫙 까서 뽑아요. 막 벽화 벽난리 맞추려고 대학 앞에서 엉망됐는데 네. 그 돈 받자마자 가서 물론 싸구려 옷도 아니야. 나는 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쵸. 가서 네. 입지도 못할 알죠? 입지도 못할
1: 큰맘 먹고 사야 되는 거.
0: 1년에 몇 차례 입을 기회도 없는 그 옷을 딱 사가지고 한벌 입고 나타나서 내가 그게 어릴 때부터 오자매에서 넷째다 보니까 나는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옆집 친구 밤마다 옆집 친구가 입고 온 원피스 코트 입고 동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나의 꿈이었어. 꿈속에서 네. 그의 옷을 입고 내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보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난 가서 딱 옷 한 벌 물감 옷 한 벌 그게 지금도 그래. 그거는 네. 없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옷이 되게 중요해요.
1: 네.
0: 그래서 할머니들이 근데 아 무슨 삼베 다 날가 빠진 흰 옷을 이렇게 위에 본 이렇게 멋스러운 옷은 이건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어 이거 내가 만들었지? 한 3, 40년 입어가지고 하얘진 거예요. 삼베가. 그래서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었대는데 동네 이거 갖고 있는 할머니 있다는 거야. 그때 이제 할매 공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루아도 있고 지민 씨도 있고 여러 선생님들이 다 도와줬어요.
1: 그쵸.
0: 나의 그 지민 씨라고 염색하고 바느질 했던 친구가 자기도 한 필, 나도 한 필, 할매 공방에서 한 필, 세 필 사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옷을 할머니 그때는 김도남 여사님은 하루에 한 필 잤던 양반이래요. 갖고 그 할머니한테 이거 이제 옷 만드는 거 배운 거야 손으로. 나는 지금도 내가 이제 기술자한테 맡길 때도 있지만 그 할매 공방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제 마른 년, 뚱뚱한 년 이게 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눈대중으로 옷 만드는 게 있어. 그걸 이제 해가지고 막 그때 염색하고 만들고 그때 완전 신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초대해 만들어서 바로 패션쇼. 그러니까 또 누가 초대하니까 또 그 다음엔 또 이제 없으면 내가 이제 마을이나 어디에서 후원 천 후원 받아가지고 또 패션쇼를 거의 2020 코로나 20년 21년도까지 옷 네. 작업을 했어요. 그때 또 이제 바느질로만 뭐 티매트 만들고 이런 것만 있으면 오래 못 갔었는데 옷 저 우리 할매 공방 서울에 문화상회라고 거기 초대도 받았어요.
1: 아, 할매 그러셨어요?
0: 총무 할매랑 도현이랑 아들이랑 나랑 셋이 네. 용산역에 갔다가 아들 잊어버릴 뻔했어요. 화장실에서 할매가 총무님이 갖고 지금 그때 우리 도현이 잃어버렸으면 우린 죽었다고.
1: 재밌네요. 에피소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0: 옷 작업 하다가 네. 그렇게 더 막 완전히 빠졌는데 이제 근데 할매들이 너무 늙었어 이제 나도 그래서 2022년도에는 잠시 실은 내가 그때 뭐 되게 사랑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잠시 쉰 거예요. 그때 우리 언니가 할매 공방을 1년 넘게 도와줬었어요. 내가 바쁘면 언니가 대신 할매 공방 나보다 조금 이쁜 여자가 할머니들을 대신 만났어요. 몇 명만 이제 아픈 사람 빠지고 그랬는데 언니가 갑자기 하늘로 가는 바람에 할매 공방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몇몇 여사님들이 하자고 하는데 조금만 덜 바쁘면 하기로 했는데 계속 바빠요. 지금은 이제 바느질 하고 싶다고 하는 선생님들이랑 그냥 소학동 언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할매 공방 한두 분 오시라고 해서 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1: 네.
0: 조금만 덜 바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1: 너무 많이 사랑받으셔서 바쁘지 않은 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사랑이 샘솟으시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순수함을 여전히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는 그 마음 또 그게 그냥 이 자체 뭐 이 방송이 무슨 방송 형식으로 빌어서 뭐 진행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작가님 그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듣기 좋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저는
0: 벌써 다 끝났네.
1: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 그래도 작가님께서 또 이 너무 이제 할매 공방 이야기 서학동 이야기 다 너무 뜨거운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지만 또 작가님이 또 전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막 공동체를 향한 애정, 뭐 예술 활동도 있는데 전시들 또 아리랑 전시도 저 기억나고요. 네, 막 그런데 다양한 말씀 못하신 것들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0: 다음 기회에 또 불러요.
1: 그러니까 한 2부 해야 되겠어요.
0: 네. 이제는 네. 지금은 내가 2014년 동학에 대해서 네. 원래 사회나 역사 막 이런 공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진짜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2014년도에 어떻게 동학에 좀 빠지게 되고 역사 공부 이제 그때부터는 역사 공부로 작업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작업 회화 작업 할 때는 내 이야기도 뭐 인간에 관한 근원적인 이런 이야 질문에 관한 작업도 막 많이 했는데 제가 전북 민미협이라고 민중미술 단체 지금 대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할미 공부가 더 못하는 거예요. 거기도 또 기획도 해야 되고 막 네. 회의도 이끌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민중미술 단체 하면서 이제 거기는 공부하고 하는 전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쵸. 또 현 시국을 이야기하거나 환경 이야기하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되잖아요.
1: 맞죠.
0: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점점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현실에 대해서 더 네. 이제 알면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더
1: 그쵸.
0: 그러면서 막 되게 어떤 2014년 15년도쯤에 내가 이제 쓰는 말이 있어.
1: 네.
0: 역사 속에 선다는 느낌 있잖아요. 딱. 나는 이제 역사 속에 선 사람이구나. 그냥 내 행위를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 알잖아요.
1: 네네.
0: 내 행위가 늘 어떻게 평가해야 돼야 될지에 대한 물론 누가 나를 평가해주고 미래에 어떤 날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겠지만 나는 이제 역사 속에 선 사람이라고 나 혼자 그냥 딱 규정하고 내 행위들을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의 내 이 행동이 어떤 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잖아. 근데 그렇게 좀 나 자신한테도 부끄럽지 않도록 행위하려고 노력하죠. 그러고 지금 이야기 내가 지금 뭐 또 미술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행위로 그래도 내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나비효과의 나비처럼 나의 몸짓 날개짓으로 그래도 내가 세상을 변화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 날개짓을 할 거야.
1: 네.
0: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고 동학 실은 아까 132년 전에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1: 네.
0: 내가 오늘 오면 은총 씨한테 앞으로는 동학 개벽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는 이제는 옛날에 무슨 고루에 뭐 저런 얘기야. 이번 나 전시 때도 네. 내가 되게 나한테 또 질문거리가 생겼어요. 야 너는 무슨 132년 전에 이야기 동학 얘기를 아직도 해? 그런데 그 32년 전에 132년 전에 동학 아니고 나는 지금 동학하다야. 우리는
1: 맞아요.
0: 이제 현실의 동학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전주의 동학, 대한민국의 동학, 세계의 동학, 우린 동학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동학하다라고 표현한 말이 굉장히 세련되고 신선해져야 돼요. 은총 씨랑 나랑
1: 네.
0: 우리가 그 언어가 되게 세련된 걸로 보이게 은총 씨는 음악으로 나는 미술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세련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동학하는 사람.
1: 네.
0: 김은총 한숙.
1: 한숙 작가님 이름 옆에 제 이름을 놔주셔서 제가 너무 영광이고요.
0: 예, 동학하자고.
1: 네. 그렇게.
0: 그리고 세련되게.
1: 네.
0: 왜냐하면, 동학에 대해서 아직도 그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게 동학인 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내가 좀 더 세련돼져야지. 그리고 작품도 내 예술 작품이 미래적이고 세련되면 이거 동학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련돼? 우리는 지금 동학이야. 뭐 환경이든 뭐든 세계 이야기, 세계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동학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멋진 예술, 동학 예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그 숙제를 가진 거야. 나 사람들한테 동학이 이렇게 세련됐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술 행위가 되게 멋지게 들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고 어린 친구들한테도 동학은 어린이네 여자 약자들한테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세련됨에 대해서
1: 맞습니다.
0: 내가 후배들한테도 되게 멋진 동학하는 선배고 싶은 거 있잖아요.
1: 네.
0: 근데 나 아직 난 공부 잘 몰라. 근데 이렇게 하나씩 더 알아가고 행동하고 싶어요.
1: 네, 오늘 방송에서도 느꼈지만 어떤 뭐 화려화식과 멋진 어떤 형식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동학농민혁명군의 그 꿈과 이상은 그 당시에는 무너졌을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숙 작가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동학이 살아있고 푸르르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응원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도 동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벌써 방송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운데요. 그래도 이런 한숙 작가님께서 꿈꾸시는 어떤 세상 같은 것들 또 우리 예술가들이 이 지구상 왜 필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큰 인사이트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마지막 세레모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우총입니다지만 마지막 멘트는 전주에 오면 한숙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방송이 끝나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네, 전주에 오면
0: 한숙입니다.
1: 여러분 행복하세요.
0: 감사해요.
1: 네, 이렇게 멋진 한숙 작가님 살고 있는 전주에서 음악하고 있는 김우총으로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행복한 전주 시민 전북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기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제철 야채가 가득 담긴 비빔밥이나 매콤달콤한 불고기는 언제나 사랑받는 메뉴입니다.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풍성한 맛을 자랑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우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줄 기회이며 함께 요리하고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특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강혜연의 그냥 가면 어쩌나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국환 바람 같은 사람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영등동 유적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영등시민공원 안에는 2002년 5월 30일에 익산시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영등동 유적이 자리해 있습니다. 영등동 택지개발 과정에서 1995년에서 1996년까지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동기 시대의 장방형집터 3기와 원형집터 2기 등 총 5기의 집터가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장방형집터 1기는 원래 영등유적지에 있었고 나머지 4기는 조금 떨어진 주변 지역에서 이전해온 것들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는 평면 형태에 따라 장방형, 방형, 원형으로 구분되는데 장방형 주거지는 전기, 무문, 초기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에 노지가 설치되었고 방형과 원형 주거지는 중기, 문, 초기 시대의 송공리형 주거지와 같은 유형입니다. 영등동 유적에서 마한 시대의 수장권 묘로 보이는 주구묘 일구가 조사됨으로써 익산 지역 마한 시대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 되었습니다. 이상 익산시 향토유적 제1호 영등동 유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용일, 운명의 여인, 이정희, 사랑은 미련 없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무바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신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소원이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소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저는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뵙고 싶어서 졸린데도 꼭 참고 운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네. 소원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 네.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네.

0: 정은혜 씨.
1: 네.
0: 아,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우리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탐진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0: 네네.
1: 그 강을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이정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애절한 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아, 네. 그래요? 목소리가 또 딱 맞는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신안에 유채꽃 축제에 갔을 때 제가 이제 MC 겸 가수로 갔었거든요.
0: 네.
1: 거기서 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0: 네.
1: 아, 저하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를 보고서 만들어준 곡입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오, 그러시구나. 어때요? 이 노래 부르시면서 어떤 게 제일 와닿아요?
1: 그 어쨌든 제 또 보이스가 약간 절절함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0: 네, 절절함.
1: 예.
0: 예, 예, 예, 맞아. 절절함.
1: 예, 예, 예. 그런 곡하고 그 탐진강에 흐르는 어떤 그 애절함하고
0: 예. 예,
1: 또 구름에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것 같은 그런
0: 네.
1: 모습들이 연상이 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곡입니다.
0: 아,
1: 나름.
0: 네, 정확히 네. 내용을 얘기하면 이 곡 내용이 어떤 거예요?
1: 흘러가는 탐진강에.
0: 네.
1: 그 애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애환.
0: 네네.
1: 그런 어떤 거를 담은 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아.
1: 제가 이 곡을 부른 지가
0: 네.
1: 사실은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0: 아.
1: 곡이
0: 네.
1: 나온 지가 지금 26년 신곡으로 나와가지고
0: 아.
1: 가수가 노래를 한 곡을 부르면은 3만 번 이상을 불러야 된다고 하거든요.
0: 아,
1: 3년
0: 네네.
1: 이상은 걸려야 된대요.
0: 네네.
1: 근데 아직 입에 완전히 이렇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선곡을 했습니다.
0: 아, 예, 예. 아우, 그래도 절절한 목소리는 나오겠어요.
1: 그럴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0: 네, 아니 네. 평소에 뭐 노래 그 스타일이
1: 네.
0: 뭐 절절하시니까 어떤
1: 예.
0: 곡이든 절절하지 않을까요?
1: 그쵸, 어떤 곡이나 그런데
0: 네.
1: 제가 그 어려서부터 임자 선생님 곡을
0: 예.
1: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0: 아.
1: 그래서 임자 선생님 곡으로 데모 CD도 제가 만들었었고요.
0: 아.
1: 그러니까 임자 선생님 뵙고 제가 또 CD도 드렸고
0: 네.
1: 그런 어쨌든 저의 멘토시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 임자 선생님의 노래로 제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스타일이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0: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그 삘이 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절절함 속에서.
1: 네. 네.
0: 오, 아, 그러시구나.
1: 아, 아까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봐야겠네.
0: 아, 좀 이렇게 절절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1: 네.
0: 내가 왜 이렇게 옆에를 한번 살짝 봤냐면요.
1: 네.
0: 그 어떤 그 가수분을 자꾸 이렇게 모창하고 또 이렇게
1: 네.
0: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1: 네.
0: 어딘가 모르게 그 가수분하고 이렇게 좀 목소리도 절절하지만 모습도 좀 닮아가거든요. 그랬더니 보니까
1: 예.
0: 입 주변이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1: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아유,
1: 예.
0: 아유, 좋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소원이 씨는 노래를 하시게 됐나요?
1: 아, 저는 노래를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은 노래를 시작을 했어요.
0: 네.
1: 그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0: 네.
1: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굉장히 큰 축제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축제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냥 행사라고 했겠죠.
0: 네.
1: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날, 그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어요.
0: 네, 맞아요.
1: 그때 제가 처음 이제 독창을 했거든요.
0: 독창.
1: 예. 그게 계기가 돼서 계속 노래를 해오다가, 여고 3학년 때는 이제 전국 노래 자랑에도 나갔고요.
0: 아, 그랬었어요?
1: 네, 예. 해남편에. 제가
0: 해남편에?
1: 고향이 해남이에요.
0: 아.
1: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노래를 잘한다 하니까 전 제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0: 아.
1: 근데 잘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쪽이 더 많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 언제 느끼셨거든요, 그거는?
1: 이제 음반 제작하면서 느꼈죠.
0: 아, 제작하면서?
1: 네, 그 전에는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그랬는데 음반을 제작하면서 1집을 제작하면서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했던가.
0: 네.
1: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했지요.
0: 네.
1: 근데 또 사람 욕심이나 또 어떤 선이 끝이 없잖아요.
0: 네네, 그렇죠.
1: 지금 역시도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독창했던 그게 계기가 되고
0: 예.
1: 주변에서 잘한다 하니까 저는 나는 나중에 크면 가수 외에는 할 게 없겠구나. 네. 이 생각으로 컸었어요.
0: 아, 네.
1: 예, 그랬는데 그 인생사 마음대로 흘러가냐고요.
0: 네. 네. 아니, 근데 좋게 지금 흘러가신 거 아니에요?
1: 그러다 이제 또 결혼도 하게 되고.
0: 네.
1: 얘는 노래를 하겠다고, 초등학교, 완도 금일초등학교에, 네, 잠깐 있다가 노래하겠다고 네. 그냥 또 뛰쳐나왔고.
0: 아, 그래요? 와.
1: 그리고 이제, 뭐, 시부모님 모시고 결혼 생활 하다, 이제 애들이 다 크고,
0: 네.
1: 제 할 일이 이제 어느 순간 마무리가 약간 된 듯해서, 뒤늦게 늦가기로 다시 가수 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가수를?
1: 2008년도에
0: 네.
1: 그 KBS 이 주부가요스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0: 네, 네.
1: 거기에 청주 대표로 제가 출전을 했었습니다.
0: 아, 청주 대표로?
1: 네. 그게 계기가 돼서
0: 네.
1: 2011년도에 첫 음반을 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오. 어땠어요? 딱 첫 음반 내시고.
1: 뭐 감개무량했지. 하고 싶은 걸 했으니까.
0: 아,
1: 이거는 뭐 이제 세상이 내 세상 같기도 하고.
0: 네.
1: 와, 그래서 제 이름이
0: 예.
1: 혹시 안 물어보실까 봐 제가 미리 자진 납세합니다. 제 이름이 소원이잖습니까?
0: 네네. 가수 이름.
1: 예.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서당 훈장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너무너무 엄했지요.
0: 네.
1: 그래서 가수 한다 가면은 이제 뭐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그래 네. 이제 무서워서 못하고 좋게 선생님 해야지 아빠 소원대로 해다가 도저히 그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나왔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뒤늦게.
0: 네.
1: 이렇게 제가 제 이제 할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서 가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친정 아버지께서 우리 딸 소원 이뤘구나. 노래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누구나 왜 마음속에 소원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0: 소원이 많아요.
1: 아, 많습니까? 예. 그중에서 최고의 소원 한 가지만
0: 네, 네.
1: 예. 그런 소원을 이루라는 뜻에서 제 예명을 소원이라고 지어 주셨어요.
0: 아, 네. 그러시구나.
1: 네.
0: 그래서 지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 발 한 발 지금 가고 계시는군요.
1: 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야,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수를 모셨으니
1: 네.
0: 노래를 한 곡 듣고
1: 네.
0: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소원이의 곡 탐진강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소원이 씨의 곡 탐진강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소원이 가수는 KBS 도전 꿈의 무대에 2회 출연하셨고 탑텐 가요쇼
1: 네.
0: 다수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소원이 씨,
1: 네.
0: KBS 아침마당 몇 년도에 가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지금 26년이죠?
0: 네.
1: 한 3년 전인가 봅니다.
0: 아, 3년 전이요?
1: 그냥 엊그제 같은데도 몇 년이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0: 네.
1: 예.
0: 오, 어떤 사연을 가지고 가셨나요?
1: 아, 그 사연을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0: 네.
1: 제가 어느 순간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던 저의 인생 반려,
0: 네.
1: 제 배우자께서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0: 네.
1: 예. 그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사연 때문에 사실은 여자고 남자고 사람을 좀 멀리하고 살았어요.
0: 네.
1: 나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걸 누가 아는 게 싫어서 뭐 어차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0: 네.
1: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커서 엄마 그게 뭐 어떠냐.
0: 네.
1: 처음에는 아침마당에서 제가 출연 안 한다고 했어요. 그
0: 네.
1: 사연을 얘기를 해야 돼서. 근데 아이들이 용기를 줬어요. 엄마
0: 아,
1: 괜찮다.
0: 네.
1: 우리가 가서 응원할 테니까 엄마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하세요. 해서 그 사연을 가지고 아이들의 용기를 빌어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첫해 연말쯤에 제가 1회 출연을 했고요.
0: 네.
1: 2등을 했어요, 제가.
0: 아우,
1: 근데
0: 아.
1: 2등에서 굉장히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대요.
0: 아, 그래요.
1: PD님께서.
0: 네.
1: 그래서 그 다음에 2월에 다시 패자부활전에 또한번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아유,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1회 때는 어떤 곡으로 가셨나요?
1: 역시, 임자 선생님의
0: 네.
1: 아씨라는 곡을, 가지고
0: 오,
1: 출전을
0: 아씨.
1: 했었습니다.
0: 오.
1: 네.
0: 1회 때는요?
1: 또 역시나 임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을, 네,
0: 야.
1: 가지고 갔었습니다.
0: 아침마다 가셔가지고 절절하게.
1: 네, 제 나름대로 절절하게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는 좀덜 미쳤는지,
0: 네.
1: 패자부활전에서도 승을 못했습니다.
0: 네.
1: 네.
0: 아니, 거기 나가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신
1: 아,
0: 거잖아요.
1: 감사할 일이지요.
0: 전국민이.
1: 예, 노래하는
0: 네.
1: 사람이, 그런 방송을 할수
0: 네.
1: 있다는 것그 자체가 또 영광이지요.
0: 네.
1: 네.
0: 그러니까요. 사연 플러스, 아침마당 플러스, 절절 플러스, 이거 어떻게 노래 해쳤대요? 궁금하네. 노래 어떻게 잘 됐어요?
1: 예, 뭐, 보고 들으신 분들은 잘했다고,
0: 아,
1: 예,
0: 그래요?
1: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0: 그 양반은
1: 예.
0: 귀가 열렸네. 절절하게 잘 들었네.
1: 예.
0: 아, 그러셨구나. 노래를 하시면서
1: 네.
0: 이렇게 행사를 멀리 가본 뭐 좋은 추억이 남는 곳 있나요?
1: 네, 제가 노래한 지가 14,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되게 늦게 시작을 했더라도. 그래서 가깝게는 뭐 지척에 제가 소재하고 있는 청주, 그다음 멀리는 이제 해외 공연도 제가 몇 차례 다녀왔거든요.
0: 아, 해외 공연. 예.
1: 네, 해외 공연 또뭐 크루즈 공연도 다녀왔고요.
0: 네.
1: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국 8도 안 가는 데가 없지요. 뭐 제주도까지도 뭐,
0: 네. 왜 이렇게 많이
1: 찾아주시면
0: 다니셨어요?
1: 많이 찾아주셨어요.
0: 아,
1: 얼마나
0: 그래요?
1: 행복하고
0: 와.
1: 감사합니까?
0: 아니, 그 업자분들이 절절한 걸 느끼셨나?
1: 그래. 아, 아무래도.
0: 아,
1: 예.
0: 그래요?
1: 네.
0: 오. 그만큼 또 노래도 잘하시고, 또 관계도 잘 유지해 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1: 그냥
0: 오.
1: 사는 게 행복하자고 사는 거기
0: 오.
1: 때문에
0: 네.
1: 즐겁게 또 일단 사람을 만나면 우리 웃음, 네,
0: 네.
1: 또 편하게 뭐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 아닌가요?
0: 네,
1: 네.
0: 아, 맞습니다. 해외는 어떤 계기로?
1: 아, 우리 그 단체 협회하고 이렇게 MOU 체결을 합니다.
0: 네.
1: 그러면 일주일 이렇게 날짜를 해서 공연을 가는데 또한 공연은 2회나 3회 정도 하고서 나머지 시간은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또 관광을 또 이렇게 해 주시고
0: 네.
1: 그런 식으로 다녀왔습니다. 예.
0: 아, 그러셨군요. 오.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가 좀, 오, 나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곳이 있다면?
1: 네. 저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필리핀 공연을 갔을 때예요. 이제
0: 네.
1: 좋은 기억들은 너무 많아요. 10년을 넘게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0: 네.
1: 근데 좋은 공연을 얘기하자면은 뭐 너무 많은데 제가 필리핀 공연을 갔을 때는 너무 무서웠다는.
0: 아.
1: 거기는 이게 밤에는 아예
0: 네.
1: 밖을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0: 아.
1: 우리가 저희 팀이 묵었던 그 호텔이
0: 네.
1: 그 이거 게임하는 거뭐 카지노라고 하나요?
0: 네네.
1: 그런 그 가장 큰 카지노가 있는 그런 호텔이었어요.
0: 네.
1: 진짜 밤에는 이문 밖을 못 나가게 하는데
0: 네.
1: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우리 나가보자 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을 진짜 직접 가지고 다녀요. 그게
0: 네.
1: 실탄이 들어있는 거래요.
0: 네.
1: 그런 거, 그게 가장 무서워서 그
0: 진짜
1: 뒤로는 저
0: 무섭네요.
1: 정말
0: 실탄이
1: 무서워서.
0: 있다 보니까.
1: 예,
0: 예.
1: 실탄. 그래서 거기서 여차하면은 이거를 총을 쏘는 거래요.
0: 그렇죠. 총은 안 무서운데 실탄은 무섭잖아요.
1: 네네, 총은
0: 네.
1: 안 무서워요. 근데
0: 네.
1: 실탄이
0: 실탄이
1: 무섭지요.
0: 무섭죠. 예.
1: 네, 그 뒤로는 제가 필리핀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너무 진짜 그때
0: 무서워가지고.
1: 기억이
0: 예.
1: 너무 무서웠어요.
0: 그죠.
1: 예.
0: 예.
1: 그게 왜 지금 그 생각이 먼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0: 아.
1: 예. 최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또 좋은 쪽으로 남는 거라면 일단
0: 네.
1: 행사장, 공연장은 다 기쁜 일이에요.
0: 그렇죠.
1: 예, 좋은 일로 하는데
0: 네.
1: 제가 이렇게 교도소 같은데 예,
0: 네.
1: 그런데도 공연을 갔거든요. 예,
0: 네.
1: 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죄를 지어서 무서운 분들이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하고 그냥 똑같은, 예, 그런 모습도 봤고요. 뭐, 행사장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요, 정말.
0: 네. 네.
1: 네네.
0: 그러시군요. 소원이 씨의 인생곡을 하나 꼽는다면 어떤 곡인가요?
1: 네. 네, 제가 지금, 여러 곡이 있어요, 나름.
0: 네.
1: 그 전에는 이제 이러저러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 나의 인생곡을 하나 갖고 싶구나
0: 네.
1: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이중학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 저만의 저희 목소리 톤이나 저의 이제 그 음역대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음역대나 모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의 인생곡, 저의 삶의 어떤
0: 네.
1: 인생곡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중학 선생님께서 인생과 삶이라는 그런 곡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0: 네.
1: 그래서 요즘 잘 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그럼 성원희 씨의 두 번째 곡으로 인생관 3 선정하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한번
1: 들려드리겠습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0: 소원이 씨의 곡 인생과 삶잘 들었습니다. 어때요? 이 노래 부르시면서 어떤 내용이 주로 함축돼 있나요?
1: 이 사람이 한 사람이
0: 네.
1: 엄마에 잉태되었다가 강부에 쌓여 또 크면서 이렇게 자라오고 한 인생을 살아오는 그런 무지개 많은 사연들이 있잖아요.
0: 네.
1: 또 우리 이 정도 나이 되면 사연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런 어떤 저만의 그런 인생사에 대한 그런 것을 노래로 표현해 놓은 곡입니다.
0: 아, 작사는
1: 작사 작곡을 모두 저가 조금 참여는 했지요. 했는데 이종학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해 주셨습니다.
0: 그러셨구나.
1: 네.
0: 절절했어요.
1: 정말 절절했습니까?
0: 네, 절절했어요.
1: 아이고, 좀 성공한 겁니다. 네. 네.
0: 곡을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시고 할 때는
1: 네.
0: 어디에 중점을 주로 두시나요? 뭐 음악에 아니면 뭐 가사에 아니면 어떤?
1: 일단은 가사 전달이 잘 돼야 된다고 배웠고요.
0: 네.
1: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 일단 리듬이나 음은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는
0: 네.
1: 상황이니까 가사 전달 내지는 이제 그 곡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곡의 특성을 맞추어서 잘 부를 수 있는. 지금 인생과 삶 같은 곡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노래한 곡이기 때문에
0: 네.
1: 그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그렇습니까?
1: 네.
0: 아, 좋습니다. 요즘 소원이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아,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노래도 하면서 또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습니다.
0: 아, 또, 시니어 모델?
1: 예.
0: 오.
1: 그리고 또 오늘 27일이죠. 29일 날 영화 촬영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예,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0: 네.
1: 그래서 노래한테 사실 미안해요. 제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래도 노래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하시는 일이 그 서비스 쪽 그쪽인데 어떻게 그때는 어떻게?
1: 아, 제 업이요?
0: 네, 그때는
1: 예.
0: 어떻게? 하고. 네,
1: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과감하게 그냥 셔터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셔터 내리고 왔습니다.
0: 셔터 없었으면 큰일 났겠네요.
1: 예, 큰일 나죠. 네,
0: 셔터가 있어가지고
1: 네.
0: 다행히. 이야, 그러시구나. 과감하게 샤타 내리고.
1: 샤타 내리고.
0: 이야.
1: S1한테 부탁하고.
0: 오랜만에 듣네, 샤타. 이야, 진짜.
1: 아,
0: 요즘에 직업 중에 최고 좋은 게 샤타맨 아닙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1: 예.
0: 그 직접 내리니 어떻게 하요? 일자리 하나 뺏어갔네.
1: 제가
0: 예.
1: 그 아침마당을 다녀온 뒤로.
0: 네.
1: 가게에 샤타가 내려왔어요.

0: 예, 인생에서.
1: 살아오면서요.
0: 예.
1: 네.
0: 뭐, 희한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1: 직업은
0: 네.
1: 제가 사회에 나와서 처음, 이렇게 제가 이제 신랑 만나면서 했던 직업 얘기해도 되나요?
0: 네, 해도 돼요.
1: 아, 되나요?
0: 네.
1: 예, 저를 만날 때 귀금속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거기 알바를 잠깐
0: 네,
1: 들어갔었어요. 우리
0: 네, 네.
1: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서 그냥 제가 잡힌 거예요.
0: 아, 잡힌 거예요? 아,
1: 예.
0: 이거 정확히 확인도 해볼 수 없고.
1: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0: 네.
1: 한 40여 년 이제 몸담고 있던 제 이제 본업이고요.
0: 네.
1: 귀금속업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노래가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뒤늦게 노래를 하게 됐고, 예. 그리고 뭐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면은 너무 많은데 또 무서운 일을 저는 겪은 적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어떤 거?
1: 저는 정말 한 번은 납치도 당할 뻔했어요.
0: 아, 모델 때문에 그런가? 시니어 모델 이렇게 하니까 좀
1: 아니요,
0: 이렇게.
1: 아니요, 아니요. 시니어 모델 한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0: 그
1: 됐어요.
0: 정도 몸 관리를 해서 예쁘셔가지고.
1: 모르겠어요. 아이, 얼마나 이쁜 분들이 많은데요.
0: 네.
1: 제가 첫 번째 납치를 당할 뻔한 거는
0: 예.
1: 제가 광주 충장로에서 처음에 귀금속점을 했어요.
0: 아,
1: 충장로 이가에서.
0: 광주에서.
1: 예. 그때 거기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0: 예.
1: 거기 입구에서 그걸 하다 이제 퇴근을 하고 혼자 집에를 가는데 그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상가를 지나서 집이 유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금남로 쪽으로 올라와서 오려고 하는데 남자 둘이서
0: 네.
1: 저를 봉고차에만 밀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0: 와.
1: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도 지금 제가 막 달달 떨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막 악을 쓰던 그 기억만 나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 헌병들 그때는 헌병 두 사람이 이게 찰칵찰칵찰칵찰칵 이런 소리를 내면서 다녔어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제가 그 지하상가에서 금남로 올라올 무렵에 계단을 올라올 무렵에 그 찰칵찰칵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 올라오자마자 제가 막 봉고차에 이렇게 밀어 올라가더라고요.
0: 와.
1: 그래서 사람 살리라 악을 썼는데 진짜 그분들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돼서 이제 제가 광주에 작은 아버지도 계시고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나는 나중에 헌병 아저씨한테 시집 갈 거야 그랬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거기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그렇게가 또안 되더라고요. 네, 또 그러니
0: 잡혀가지고 그러고만 거기 샤타 거기.
1: 예예 예, 그렇게 돼서 그리고 또두 번째는 이제 노래를 하면서 노래를 시작한 지한 2년 정도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 차를 이제 하려고 잠깐 후진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차들이 다 곳곳에 있으니까. 후진을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본네트를 딱 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여름이었어요. 이런데 막
0: 와,
1: 그림도 있고 막
0: 예,
1: 이런.
0: 예술적으로 그린,
1: 네, 예술 그림이. 예. 그래서 무서운데 누가 나가요. 그래서 문을 잠그겠는데 이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0: 오,
1: 조수석, 운전석에 다. 그게
0: 와,
1: 남자 두 분에 여자 한 사람.
0: 오.
1: 그래서 제가 그차 안에서 112, 그 주변의 분들이 112에 막다 신고를 한 거죠. 막 전화가 112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0: 네.
1: 제가 거기 한 10분 정도 있었대요. 차 안에.
0: 와.
1: 그래서 근데 앞유리는 깨도 이렇게 와장창 깨진 게 아니고 찌글찌글 이렇게가 되더만요. 근데 조수석 문은 그냥 깨지더라고요. 예, 운전석도 이렇게 찌글찌글 이렇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와서 저를 꺼냈는데, 다 사람들이 저가 안에서 죽은 줄 알았대요. 그 상황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국 그분 중에 한 분이 책임을 지고, 또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
0: 아,
1: 정말 굉장히 큰 일이죠. 그거는.
0: 그러네요.
1: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지금도 거리를 잘 걷지를 못해요.
0: 그러시겠어요.
1: 예, 혼자 이렇게 거리를 잘 걷지를 못해요. 그 트라우마가 이건 평생 갈것 같거든요. 그런 무서운 일을 겪어서 이 노래하면서도 왜 저는 자꾸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0: 와.
1: 질문 제가 삼천포로 빠졌나요?
0: 아니요. 삼천포로 빠져도 재밌네요. 안 빠졌어요. 원래 삼천포가 재밌어요.
1: 아, 그렇죠. 예, 예.
0: 정석으로 가는 것보다. 오, 그러셨구나.
1: 예, 그런 오.

0: 게 있어서 이게 어디를 잠깐 갈래도 이동.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집, 이게 아. 집, 가게, 행사장, 행사장도 혼자 못 가는 거죠.
1: 예. 아니, 이제 꼭 데리고 다녀야겠어요.
0: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1: 예, 예. 예.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세요. 뭐 전주도 예. 많아요. 없으신 분들이.
0: 아 그래요. 제가 예. 필히 연락 드리고 오겠습니다.
1: 눈치가 너무 빨라. 눈치가 장난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앞으로 꿈이 네. 어떤 건가요?
0: 꿈.
1: 네.
0: 네. 뭐 누차 얘기지만 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1: 네.
0: 네. 제 곡을 소원이라는 가수는 몰라줘도 괜찮아요.
1: 네.
0: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곡 예. 네.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곡이고
1: 네.
0: 저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부르는 곡인데
1: 네.
0: 제 곡이 우리 대중들 우리는 어쨌든 대중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네,
0: 가수는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네.
0: 우리 대중들께서 제 곡을 흥얼흥얼 내지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그거 이상의 어떤 꿈이 있을까요?
1: 네, 아, 좋습니다.
0: 네.
1: 아, 작곡가 선생님 들으면 흐뭇하시겠어요.
0: 아, 네. 네. 크게 말할 걸 그랬나요?
1: 네. 아직 크게 말한 건 다름없습니다.
0: 네. 네.
1: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0: 아.
1: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그때 초대하면은
0: 네.
1: 오시겠죠?
0: 아유, 열일 제쳐놓고 또 셔터 내리고 오겠습니다.
1: 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0: 아, 굉장히 처음에는 어쨌든 처음 방문하는 곳이니까 긴장도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MC 선생님, 작가 선생님 또 이 분위기가
1: 네.
0: 굉장히 편해요.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두서없이 제가 뭐 얘기도 한 것 같고.
1: 아, 잘하셨어요.
0: 그래요. 너무 편하게 지금 방송인데 너무 편하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1: 네.
0: 정말 편하고 예 열심히 즐겁게 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가수 소은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제 곡 중에 제가 고향이 해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남으로 달려갑니다라는 곡도 있어요. 그리고 탐진강이라는 곡도 장흥에 있는 그 탐진강을 모토로 해서 만든 곡이고 가수 소은이 TV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 영상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망하지 않게 인생도 열심히 살고 노래도 열심히 하는 그런 소원이 가수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소원이 씨도 음악으로 가득 찬 멋진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원이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소원이 씨의 목소리로 요진아의 모란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진연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소원이 씨와 함께했습니다.

견다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부를수록 먹먹한 그 일을 엄마